0: 근데 좀 쏘. 잘 이렇게 제모 좀 와.
1: 개 제모 줘. 된다 좀 쏘네. 네 주저게 덕순실아 지기. 가게 저주 제도 못 줘.
0: 개 맛이. 뭐. 됐다.
2: 이게 민라. 그냥 제 워피상 토착나 주의. 레스. 안아스 제송 송조지. 기란조련계약한테
0: 你让个男主编辑辑让你能把给我查个那边你目的你让他飞离南面江南去也有马戏几个学了目的的这些边的飞离军国区民族你家里人那头年忙过去南主编也有人民族
2: 그러니까 이게 망심 고투 거다. 지게슈라 키싱 안 저도 비전 그 주시 양 때문에 도위나 미심 고모 도치 페니 큐임도 데데 접시 니지.
3: 키라게 아주 시술 나와더 뉴베. 키라디 저 술료제 쉬와 가리나.
2: 상관에 탄다 老 용리 주 세브 수비 강시. 기능 의 신수비 老 유탄다 점제 지주 지능 지비 강시.
3: 갈수 봐.
2: 망원의 얌생기. 반수처럼 요마 고슈 가려야. 대관 내 좀 안고 들라네. 지켜가네 무투제 삼시명기 로유게 등은 노주쇼바 차샤네 제제면이 레제요르바 지켜가네 로유르 판소정기 토안도
3: 지켜판라 카세팅세다 차례 간나비네 페리치도 겪는 것이 고능시기 우지에 호대지 문에 공부시
2: 네 판소정 퍼츠냐지 미디어 영이 전다 근제 유미 단대도 이내 방지라
0: 那顾客的这个马上香港的机构看见了天津入院那么长的一个地图古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墓
1: Дэштэй даа.

0: 가르쳐서 계시랑 교비기도 나 얘랑 우주겸이요 돈다디 가르쳐고게 탁추 제토바
1: 다리 이지 리그요염 채우지 예지적에 랭게디 제 세주교 말이 대지적 체들이 녜데지스 상우댕기 수차 자그제스의 수주가기 니고가 강구상마 니야차비
2: 나저 상차 직제다 니체 꾸주치게 징예상 꾸리체사
0: 제니기랑서 르게이다 긴주영아 로봇제바 야추
1: 燃料 没다 쥐어드게
3: 想到这边呢，出去是不是？去，出去的，出去的，咱是为什么拿不回来啊？又不是拿你的。
2: 你要找不小陈给，真需要俺的替代了才行。他的力度是微不多，他没有俺那么细，体力跟战绩公司的费力跟创下人不行。
1: 啥子？
2: 伯牙，拿走。

0: 지겹로라. 기라 모두 손씨. 대기 기랑가 손교디 차가톱에 땀시에 워무디 인기르다. 너 상매 고추. 단도 수블리 시라가 야가. 마세 기랑 터지나 쇼이. 저부 먹고 뒤지게 다시야. 지겹 발라다. 페일리르 많이 가요 제샤.
1: 고추신네. 고추. 이게 비슷해. 엄마 잡을 수 없어. 이제 지금이 걸지. 天杰，工作俺蛮你开药吃的，工作跟专门做些吧，统一起嘛难了。飞林干俺做蛮你开药吃的，工作俺蛮你开药吃的，天杰。
2: 是啦，穷死啊！让我那穷是啦穷啊，全大的要我去读书。喂，特地听说我们的个开间不穷不远。你这话，看出大我三年来大家夸我学。这下，就是老早，前个我是来年的翻书成个，前个连过去。今年年过去，前个年年终于打，用啊，走。

0: 야, 지게 풀라. 지게 풀라. 얘가 도움을 줘.
1: 아니, 까마돈 계신 말이. 계신 말이, 마교. 딱다지. 디송카치 깨달았지. 도드네 구쇼로라 도서입디 따르주오시. 부장, 란디 칼스리. 나 도서입시. 나 탄다 범주르다.
2: 디링으로서 견제시 아버지. 선인에서 니치게다. 마저냠초지야디 뭐서 줄루니기 딱다지 디고르쉐고주는 라리야스 계세랑기 통조니가 남자들면 내 혼자 고글로고든지 고바치도 오지
1: 자게 초도는 삼박을 리슈스기 위해
2: 고세바 하르드와 내 라르게지든지 제와 잼쇼르비 라쉐다 라당다 내버든지를 갸르차버지 라그 자이니자 라그 가니니자 他能让个兵器给上了，就这天这些用下了，日顾些这点要紧啊。

0: 기도 근제이면 수수 신세르마 디링의 신의 보수였어 나이키란 수유 종부제 대자 다가 루이 쌤수 이다 나수 땜지 슈도 나라스디게 로숨조 레조 요시 나주저 두저와디 두남이야 마셰프 쇼르다
1: 타부도 나주저와 균도 면장 샵다인다 켄츠 유자 야우스도
2: 니에키란 조다바 심제 디제스여서 하게이 님 더리네소 니에키란 조 송겹 제조
1: 켄츠 니에체리 유자 심도 기네 시미도라 당님 차기 로도 유자 샤다이
3: 자조 치료 계속

0: 흐지. 다시 제발 가도 익젠다고 마시.
1: 어, 정마사 장게 쉬윤 삼제 급여 공시 자샤.
0: 장게 더도 팀고 다당아 더위베. 나야 다다.
2: 다다 르지 공시 지게브지. 지게브 전라게 르지 공시 소제 라게다 마르베. 라학도 데스테다.
0: 나야 다다 깨자시웨 르지 공시 지지 연기에다 르지 냠레병기 긴지직조 키유. 나게 시도 지조도 쳐다. 나야 가체나라 유보 동주소니 개지민.
3: 개지민에.
1: 지리여레.
3: 긴제 유명해 뛰어.
1: 咱就没得掉，可得不用。
4: 咱是一直在给你
5: 交钱，交钱，交
4: 钱，交钱，
0: 交钱，交钱，交钱，交
6: 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
1: 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
6: 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交钱，

0: 차비 나죠. 불비다. 우지, 지난이 대샤지 고준이 리 쇼비.
1: 아, 미더 그비도.
2: 겨야 저도 지게시 나게 고수샤.
0: 야, 줘. 지게시라. 아, 지. 지난 사드시네 요제. 교고수로지 교이다 교. 나 줘다.
2: 지게시라 더제나.

0: 강 머스나 미헬루샤.
1: 아고, 수대고. 수대. 와야, 디스. 칼로에 라키다. 저기 시초베 라키스틴다.
0: 기란 디나 주니에 요르베. 얘가 가수리. 계속 공부도 준비 있나? 그봐. 아잘라 힌지 쌤 시잖아. 먼저 오윤디. 디나 쇼쇼 맞지? 응.
2: 다이니키나 돈이 우주 켠데 쓰고메.
0: 띵아 좀 요르 수입 쓰고 맞지? 기란 디나 쇼비나 대차 켠데 요 맞지? 그봐.
2: 개호라 지만 내키랑게 차로 맞나 아. 잼디 제 체오 맞지? 너니 로마 간이 소자. 자그나 니나다 해요 맞어.
3: 젠키란 루이게인다.
2: 어, 난 그랬어요 봐.
3: 모르다지요.
2: 어,
3: 모르다유. 모르다유 니에 죽인다.
2: 모르다디 소소시라.
3: 됐어.
2: 오지. 감사. 감사. 나 지게 공사 내래 교체 배장 대기. 단데 데스 동부 요르벨라.
4: 어, 지게 지게 신이게 제 승미도. 니랑 가봐 대고 요메 심어서.
2: 어. 데스 데 대니 요르벨라.
4: 요 말해.
2: 아, 투체나.
4: 이야. 야.
2: 공지로 내려게 그 상황 다시

0: 아지
1: 어, 아,
0: 얘 뭐
2: 어쩌
1: 싸봐.
0: 먼저
1: 강부님
0: 보스티네래.
1: 보모, 랑게 얘 뭐 어쩌 다시야. 무슨 대우 같이 믿어.
0: 디고 도스네 신지르베. 녀랑아 내규나다.
1: 도스네 셰츠 좀 가서 고제. 랑게 얘 뭐 어쩌 다부지다. 얘 뭐 어쩌디 다들 사부 유조이 공침 싫하시다.
0: 레스 다부디 도스네 녀 김부제쇼. 녀르키랑게 가 내규나다. 키랑 녀 나르 그저스 리브레라.
1: 왜? 보모랑 로치주 디제라. 대체 여우체 셰싱메베. 너도 쇼도 고나스 럭마베.
0: 레스 광모초 녜키랑 모츠 다빠지 지송엘라 땅아 랭균 지르베라
1: 왜 디스는 가스고제 랑게 수수노 싱금이두게 할라모스네 녜 타가지 가든 거 유베스
0: 아잘라 키란데 제 나는 오늘 초큐는 요 말이 계속 키랑게 가 랭마 균나 랑참게 미캉보다 데이스 녜 또 완전 사슈군다
1: 용아 슈시 아이 녜 또 봐 슈고 삼추
3: 아자고라
1: 嘿，江浪，江浪，
3: 那么多，你去让个江西的呗，你先干用。
1: 别皮的，去让要回去皮去。去让给长工拿的，婆母提不到的，眼膜扎大不嘛些，多多扛不的，莫让给淹死的。伊的，去让给帮他拿的。
3: 甜甜，老用呗啊，老用呢，俺老不在嘛，去不去？

0: 아자라. 그럼 아뵈테.
1: 지금 와서 아, 비용 마시.
0: 아자 몰라. 그냥 주고 주니 봐.
1: 다시. 미지 커스 부도.
0: 应对为天气角色亚的客人给我准备这支这边，他是。客人给些那边看见能是给点点呢，咖啡开的，看见他给我吃酒面呢，咖啡咖啡等我他们我人家怕落马在，等到到我这里看了困色皮屋里，马赛三百穷苦给准备这屋里，而且我来客人给这那边等我打到我们给看了，客人吃起怕落雨，现在看给的这面等雨里。
2: 父母，让给你这钱币呢，差不差没多啊？
3: 张天，你这钱呢，差不要么的。
2: 俺也跟在买些年的这面，给咱看不买啥款了，爹兄的这里，眼看零面可这多了。看不的，眼落了气数。
0: 这些人没听有呢，我人人都拉多。顶这钱币的，看来准就透支。
2: 顶这钱币，你也是我国货单也吃多一点。虽然我们人家没顶这人多，点头就是不。阿姐啦。
0: 그랑 아다 두두 졸라담블레 딜레이키랑 캉부차야가 티엔나
1: CGP 개사디 항상 라시샤 둔다 하리유네 디가 림스 체부다가 내주 상무탁주 두기
3: 리데 라도 카발라 딘터 유요 말다 팀웨이는 먼저 칠주도 가게지 케오 말이 Rede tanda, lato kaba mewi na, jing mewe su la shingi.
1: Tanda di mene kyun yung maji.
0: Kenang mara aja ula, nga kira da dus dea tu zu yu.
1: Jiang la, kira la apsu yu duwa, pomo nying jie gala, si ke kyong chi ri.

0: 어제 야. 어. 어제 어제.
1: 구도 싸용아.
0: 아니 지금 시해종아. 다시나 나 칼라사가 마요 부이나. 나 장가나 베디 대지베.
1: 이거 지금에 딜레 돈 가르치고미 다시 나도. 아. 담나시.
0: 예브디.
1: 예브디라. 양키랑 그 니브나 이야기 수반 세르샤. 아.
0: 왜? 나 도용 거 말다. 랑 가르사 되네. 다 소시.
1: 지수수 사장. 켈링 규리. 다 다쳐.
0: 용아.
1: 팅에서 해서부터 걸어 봐.
0: 용아. 또. 알아라. 권다스를 봐 용빈다.
1: 나 권다스 왜 그래?
0: 네 주디 됐으리. 네 보모. 루부터 갸 로레스. 마용 걸어 나 용빈이 쓸럽세 지금도. 마세. 다리 로여제 님 친이 되게 되면도. 규르고 되게 되샤. 내가 소디 나르데 이스기. 네 밑에 前面. 배진이 가토미도 랑 소모 미야 오시도가 내 주 세배 제라 장태님도 슈셔 송기
1: 빨리 슈아 범행명러 가르쳐 그래
0: 네 범행명러 장태사 제사 네 삼을 거리스타네 사보미도 랑 그 소모 강보디 칸을 림버지 是吧 네 소소 범모 코님도 대를 주는 그제스 드디어 용마르다 제사 랑 그 소모다 계제야 오시다 계속
1: 용도회. 용구리, 됐어. 니가 취소시켜.

0: 그래도 낭담이도 와. 단도 돕서 책을 내게 참았소. 자라 가시 단들이 규시.
1: 자라. 그럼 배 등아 깨게 된지 유자. 대샤 배 감디야 고 봐요래.
0: 야게사.
1: 지만 내 계란 게 미지라 랑마 찬 드르벨어.
0: 장 가스요. 이게 이제 자라 소자 아래니 하나 게 이거 봐.
1: 계란 글라.
0: 응.
1: 전 예감.
0: 라르 감춘춘시 모도 매봐.
2: 꾸짐라 꼼마소 통제래 예미도라 제라게니게 기랑 조화 체토미도 제자니엘라 제라시다게가 시샤 도스나 생이 쇼강암네 파케가 요는 용도겔
1: 추조가젤라
2: 뉴르기바 쇼게 추즈게 발이 옥초고리 게치가 게니 용도게
1: 용아 투제나
0: 디양아 렘부메다 장바라게 킹금이도와
3: 감사. 나 소주 공사내이. 난 순예 유배.
0: 용구유.
3: 감사. 근데 시교 구쇼 장다정 쇼스테이노.
0: 장다정. 도스고아. 장라. 키랑 뷔치나러 장다정 스니드지 요르베. 미스 장다정 아체모 두자. 자라파 캐신스. 现在张明了张大庄死也还是呢伯母他住嘛这土路的个罗尼斯下葬他很直接他可以主要还是有这没事让土路生意离我嘛这边光大起来还是有这你也别给你会忙过去这咱们的他是
1: 뭐? 아니 둘러고야 갔네. 나는 내줘야 여자. 남사 금부리.
0: 용아. 갈래디 저 얘기합니. 등기 칠을 주도 진 많이 없지.
1: 나 둘러 먹고 유. 물 쳐라더니 죽미도.
0: 등기장게 nga chichi de gudu ti zom chuen de midwa
1: kiran ten de yun na chini je wo chune te zom sing ma ri
0: de ki sta di je ste ti che na go geng bu ji ya 저도 시도다

0: 그제도 굽중에
1: 저기
0: 야메노 디세시게베
1: 뭐 다가 야우둘라 도치야나
0: 짐치하고 마시
2: 가린인지 미도스 말하니 쉽지 로다 하랍 주워시 랑섭다 가린이네 니토뉴
1: 닌지메 마저이 我对这款也感觉
3: 让给米切拉链子来了吧不同马戏应该俺躺里切图民都也没读起让你给不出你谁也不得个之前加拉的个烈士
1: 你给
3: 你给

0: kenden leji chewe tunle topje de dong goba ta chomje go go shi ne kenden tunze gi sonam shong ge ne den kle gi chiden chi chu chi ru dan ne tunle jin bo ru chi gyo su dong ge pen jong jin zo gi cha da de shu chi ru dang de jin zo le den ne nyam le cha ju ru gu de dong wa ta nyam le che ne pe ge yong ju ru gu de dong ge xie song shi jin gan ni be kenden xing ju le ta ge zhe lu du chong den so gi jin de su ga ma zi den ki jin shu chong ba ta ga me nao shi kong ki 변종수 폐기기 뒤람치라 딩슈 첨부 유에베 마조 레터를 지내 여부시 제제 수바타 총부츠 이지 첨부 표도 마조 제네 니베 니게 용어 제 유금에 남시 감스 덴키 지유 첨베 십슈 추제 토르단네 추제 유바타 민자 유에베 변종 점소 여부니르 고에베 나자 남시 认为 덴바 자라로산 덴진 외쇼창 徐志涛 츠림핀조 장리 조守科界 현도 폐비시 Zhanyu Zhongyi Nasi Xie Zhom Dingsab Chiebe Chiedun Tapzui Goriki Gubei Tsundu Jize Ye Nin Lazar Tsobata Zhong Tengwengi Gyunen Shuji Xuanba Sitim Uyun Lengangki Shuji Liu Jiangki Tsundu Tuo Tsungji Namshi Liu Jiangki Nasi Xie Zhom Dingsab Chiebe Chiedun Tapzui Ni Lutun Xi Jinping Suxi Nangwe Dang Zhuyangki Nangwe Tepju Guri Kejianxi Yinbe Xikip Shuji Xi Jinpingki Nangwe Gagui Kejianxi Gongtun Lopzhong Ta Lagdara Dingsab Chiebe 당중앙기 특주 공부 티도 토바타 땡기니라 제구로 타지도 쇼바 송정니 타지도 토바 제체네 전등 이랑지 시송 가르트 예쇼 윤디 참매 규주제기 레는 야부 주토 당타 계급이 레는 쿄용나 심대 쇼바타 변종 유린디 외타 뷰다 공부 용교로 근데 동그 첩세기 미갸타 팀종기 튜니르 토네 미만기 샘딩네 큰진 지에비 나겐 초도타 예소라 팀진 동대 차년 동그 콘이 최교로 텀진 체급받다. 립시르트 10제 차교로 중년갸고. 동대 동교로 텀진 체급받다. 하바르토. 침진 동대 차내 동교로 중년갸고. 주지 차교로 텀진 체급받다. 레리기 지람 체대 소교로 중년갸고. 지교로 차고 지교로 텀진 체급받다. 도부쇼 지지키 탑주의 차교로 중년갸고 제기 내수 나오시. 조소 可以 총도 소교 나신. 지덴타 샤크친 총도로 쇼유시. 콜레 십슈 니베 냠주 제바 조대도 제베 지루이 돈이 서주류 중국 계지 십슈 총두 지제군인 베진도 초시 조능고기 존내 클레타 리군 주지리 초베 장존기 뇨존 초베 켄테르네 유고로 타 퓨멘 정진 십슈 사드유진의 사드유소 뷰레 튼제 십슈 총두 토 점존 체네 사드유 켄텐 십슈 지조소 베레 타 냠레 제베 제점도 부줌시 변존 점강기 치료도 유베 당제 녜제 토 Pyoji chonggiri ta chongzip kongbei ki naba ta zinyam denbe zilung kenden tunle jeki tida barsi gyungor chene dendi. Penchongi jiyong kongbei chenbe naba cho yong ni ngon bara cheyu. Jemgui na wosu, pyolu suri ki chile menbe ne daba ta ne ki tunze ta sadu tongzi so pyole kenden shingle tunze ki chowa dawe chego ya tui jigdo bewe. Chongba ta chungmi mambu nyamlen chebara lebyu bishi. Dagoro wa go la ki Amjila ki neda zizi nani chile ki chugu duyanchu, pyo ki yunjong zibashi ratu, kukabchung na yinji pyo la chugu yinxie sumbshi. Yugurwa liu la ki tuanzen di besar shidu, maung bara chumla chenpu yonsar jidu, pyo la bazo nyungwa ti yu di tumi lejiri, kukabchung na pyo la duksi chibara chugu yinxie sumbshi. Sadyo kende rinne ki lejia ta, ishi ya lhome kuygong ki lejia, rinne nyamlen ta, chongdyan su ju shibshu sungde chiebe zoga, Gezhu suzhu ta pyumen sadyu kenden yu so. Kezhu shibshu jie dewe likzi chewewe tunle chenpushi jie le mingne. Benchon rimgwe ki jikdu to niwe lo xe nang ranchun ki shibshu chongdun chukyu rimbora ta. Kenden tunle byudze likdong rinne yu goro nyamze sardu kongbe tangwa jie ki chumze sabungunba che ne. Chumze tungung jidu ta nyamle chewewe gyajir ta yubshi. Penchon ludi kamsan luze rinne pege chewe gongsi gengoro wa dawa tsirin ki. Tari nganzu sadyu chirwe ki Jen Tuan Ta, Shimju Lobjong, Luzi Rene Yugur Jie Sumte Gi Shibshu Ta, Tuanze Kaji Keri Yuebe, Geyun Ta Zimli La Wenjuru Shugu Yin Xie Sumpshi. Penjun Kaju, Dangman Bu Rene Jira Todam Lene Ki Jiang Bo Yi. Nganzui Tare Zo, Sadwe Kaju Limti Jem Tuan Chepe Yin, Jie La Motu Kaju Ta Rene Yuguro, Kaju Ta, Suju Sungje Chiba Soji Chidab Jie Ne, Kanjun Sadwe Kenden Zinyam Ta Shibshu, Zhongji Yuguro Wenyong Rue Ta Nyamlen Chidoba Chiju Yin Xie Sumpshi. Jizei Gunin, Ranjong Yi Jimshu Kile Ta, Yenang Ki Bule Kile Ka Jigwara Tunji Chong Ne, Iji Ya Lome Shunglam Ta, Jaglam Nyamze Me Goro Ki Tepju Nyamle Ki Kenji Ka Jila Mingda Goyi Yubsi. 江苏新建业绩组织美国的采购公司积极今年的宣布承建新区南站天安中文的线呢推年轻不点月看意思呢南站天超级直觉所中区域的推列的地基把它超先行的培养又将其困难住南站各国协助区域演变偏准累计设备的切图结束不是偏准中心扩展扩展托他们采购公司积极今年的常会议说据美国的多部企业为东镇女排的电报团，俺做了罗曼基第一局里面十月十九年两月半，他的第二年局，俺做一些后面接着苏州车话，俺认为推广程度当局一些，算不是。
1: 行了，省局都丢开去，谁着呢？
2: 年至春节前，作为去年十一谈军资的用途动为了全军推变性，成立区车店回头前年。今年日夜细看出去规制起不谈，公司前两年经济艰苦的，都想为作为今年谈，能有今年日举办机构团都聚前年，凭着其为作为今年日夜谈，暂时没拉做一本事。年终前去，通过期间出动我的来谈，解决停产，请我谈启动还是不谈，都想为作为今年转，我必须对别，从明永不过去，我就来穷一本事。第六寸土，南区重建区基础建设标准连锁谈，开不开启了东桥工地等地大年，周奎区基础建设连圈协查主语。明二，南区重建区七镇村都前的基础建设卡车安全安全还算什么谈？老段区基础建设卡日续现在车十九线还行吧？基础建设南修区米厂车十九十线还行吧？群东。日看给基础建筑去跟苏门外国同学你需资助他全局都不解决一本事。你去拉斯重庆城关区诺对地区去建国宁用的两位所居无所本事。第二天情侣忙了之前恰成为明白家是他别提大陆区年数家是他大用卡地摊论之区律师摊着新区所做一本提大。建国了差不多一百塔，地区去建国村，你们大用塔，苏北大街，这些塔是正所全用给建村些小矿点几个位置。你去，俺们的总去健康大准备列国在内江大年年，其中牛角塔五十千点，健康松脚当面送钱了国村所江大这个塔，其中列给人看明年三腿牛角塔，你愿去写起了不是？老张总王不军见你们这天做去。王不军进来人年我追七百七五他王不军进去人年绿色镇错你退你我是七个月托三六六四他西区车站人年年里这批绿色镇年这七百万岁王不军进来偏别西区中这他这批绿色镇都所切不是
1: 什么林杰天地贫穷生于年家年这学差
3: 那么林杰呢特别忙我为生于天地呢去这镇地区 APP 四六呢
1: 三国借用
3: 三国借用

0: 我们来上车。不，老公这儿卡拉斯自己啊。不，卡巴马西亚，他卡拉因的。 고지고지 칼라딩이라 쏘다 튼튼 아메 가봤죠.
1: 몰래지 찌주다.
2: 그나 야. 점어 쏘도.
3: 추구르 참지 체찬아. 탐바라 로글람 조웨교.
0: 고지고지 다오디 찌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디 찌 사다 아메 가봐야.
1: 다 가봐 추지야다. 응이 잡진지.
0: 다 가봐 추지신 섬라 난립다 갈라 칼링엠지 아메 가봐죠.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 쪼쪼쪼.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 메지 쯔츠낭

0: 삼아 소스 내가 삼샤제 대쇼 아. 야, 삼아 삼샤 아.
1: 인다. 냥킨 정우 저 채우. 띵아주 공사 사도리 병원주 봐. 저우쉐리.
2: 인게 감사. 키나스달레 로치기 좀 디갑시라춘. 띵예 키나조 키오 매차다이. 장면 통지 만나러.
0: 차급 후더샹. 저쉐 랑치 아.
2: 영아. 깨워라. 호지, 도동 아이어비. 나주 공세 슈바가 수우이. 리어 양실라. 레스.
1: 다른 나주 공세 문주 문이 두지.
3: 야지.
1: 신다디 람살레 조유.
2: 미니.
1: 캔다마 캄사 카제 나 유벨러.
4: 예민로 우진방 스그유 레가 요미.
1: 차렐라. 내가 인식이?
0: 야, 아자 올라, 페페, 그 쇼긴다. 야, 삼만 오주 채고. 콩아 주 공사 사도 페페, 그 좋아, 아자 우지 팡라지.
4: 喂，康桑。
5: 今天没有啦，康桑。我一和雷通敲过公司，每天才不能赢，开始我那你接不接？
4: 我是。
5: 这是来熊云达，去让俺做公司催促。来熊大道，去让张阿姆那雇员。天天叫多个阿边呢，都得不多了。
4: 啊，得不多，得不多。
5: 用啊，都是那节哟。
4: Alice。

0: Jis, sama arah lu sas. Inda, ngaco bis tangput kiat. Bis tangput di, ngaco kongsi leh roh sabar leh ba gus shu yin. Gus shu yin.
1: Gus shu yin.
2: Xiaozhou, di lang ge quan me duo.
3: Nga ra dou niu mei zai ji.
4: Xiaowen, nga ti ling wo da mang su dong guo qie ba. Guang da su ga xue a.
2: Ara dong xi sa de ke li li xin ge ji. Ya, ni ran han jiao.
4: Wei wei wei, mi su wo me qu ji du tu mi duo, ka gu ma su da, ni ye du ruo qie wo.
2: Ho, ji, a zai wu lang wo ne chang de guo.
0: A zai wu lang, du su de du du da nuo mi du. Ji ma gong si le ge tu la ara dong su na ran ti ge yi. Ni da, ni ran liang jia ji ge yi. Ya, ge su bin da.
4: Ni liu la tao qian na.
2: 东西熊呀，这马些啊！其他都是在对广州学历别所学习的话，选择退伍的这钱也给他们些孩子用呢。把老姐些学习，公司看哪只？去年这是主意。伢俩特许些了，工作上嘛，暑假休息几日子的，俺让孙楠给嘛些。
3: 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大姨的，小
5: ཉེ ཆེ རང ཁང ཅ ཆོ སི ཆེ ཆ ཆེ རང གི སི ཇུང ཁ མིན ཚེ ནང ཞུ
0: ཐེ ཤ ཉེ རང ད ད ཤ གུམ ཚེ ཤིང གི བེ
5: གུམ ཚེ ཁར ཡིན ན
0: ཐེ ཤ རང ལེ ཅི ཡ ཧོ ཤ ར དུ
5: ཆེ རང ཡ མོ ཏུ བེ ཟུན ཤི གི ཁང ཡིན ན ར
0: ཁེ སི རང གི མོ ཏུ ལེ ག ཡ ཧོ ཆེ ཡིན ན ཉེ མོ ཏུ ད ད ཡ ཧོ ཆེ རེ
5: ཨ ཅིན ཡི ལོ ལ དེ ཁར ས གང དེ ཤུ ཡ ཤུ 장태 큰인디 이메바 안주 공시 차고 처마 차에 갈래
0: 큰인디 이메스 갈스래 권해 법지 대담리 개민도 개민도 또 또다
5: 장태 스녀디 권해 법지 대담샤
3: 권해 법지 그제 제브제
2: 그제 그제
3: 진이라 디근 데데 에
0: 아, 전거 더 개요 말이. 장대게 누주 개셔요 말이. 나란주 레디디, 是 봐. 교제 터네 됐어야디. 명의배 루스시 말베. 이내 장대게 전다디. 더다라 셰샤. 제장 더다게 우디 세제 녀크 셰샤. 녀크 셰자 우디 셰게 뭐 존재 장대 안 주 연락 공시 차크 침몰을 다샤. 내수디 되지. 셰송아.
3: 아, 네. 아, 네. 진짜.
4: 뭐랑게 제야디 노메 봐. 강인스는 금전여배우연의 용구마 잡아.
5: 차고 좀 장라. 지난 페베.
0: 장태 쇼쇼. 라닥달레쇼. 쇼다. 비즈니부디. 야, 나 강루다. 아라디갸체. 뇌조왕아 주공사 용바가 수베 마체. 장태가 주공사 용바가 수인다. 쇼쇼. 장태게 나 주공사 내지 규에 야부디 규 좋아요. 야, 거 수인다.
1: 거 수인다.
6: 거 수인다.
3: 도체 나지니라.

0: 그래서 나 지혜 겨우면도 나 지니를 지켜봐 가르도 아 다가를 아버지도
1: 지니라게 나 쓰기도 나는 다가야지 봐
2: 작급장 인다 간지인다
0: 다들 좀 조이 양영원치
1: 지니를라 나 나서 좀 도인다
0: 다 지샤 야 니 겐 홀라 여기 오래 나 여기 오래 랑게 나 자치 랑게 미리 지니를 겨우냐 말베
3: 다이키라스톰마지
4: 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미도낭다
2: 그 케브리
3: 니니랑 찍고 小江撒 냠퇴부도가
4: 권취야마자샤 랑가로게다
2: 원어 랑 컨디처
4: 나뭐저거인
2: 나줘봅시다 나미지게 용민도
3: 다줘도 형님도 줘도 돼

0: 야주아.
1: 랑게 녜솜라로 순나치기 여바 녜싱기. 이네 네트라 유네 녜솜라 카푸마 소로치. 마세가 용도 저리.
0: 카쿠수기에. 랑게 아따단데 제르베.
1: 어찌베라 로마코티 데치네 랑게 코린단 교부티 데컨데레. 예, 예스노.
0: 랑게 계시다 다다 데모소.
1: 랑게 신신도 나 꺄꺄 치기베.
0: 로티치. 랑솜다 예파는 능다베. 마타레 란퇴제. 내든 타치 지구야메.
1: 나니들레. 도대뇽스치도.

0: 阿姐，阿姐，我来。平常一边。以广门送你学校，阿姐我来。今朝天不送来宾呢，拉起哪家去你这儿打？现实。小江，我给你们给钱，就租给给你们送。我是要面子，看他孙母的三舅。
1: 차골자, 뒤지 유배. 야호쇼. 나 레그슈, 초사지게 강구체실린다 쓰기. 이내 나 레그 퇴제 초토무수. 랑게 니에 첩제 친인구르베.
2: 낭다 먹어.
1: 야호쇼, 디어 칸다기 강배디미이. 니에 몰단유. 야조아.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타동 시리기 균양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속자기 남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속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0: 야지.
1: 샬라 주제 조금 가면 줘야 가세.
0: 첸세디 미니님도 세비노 심부요시. 잔도다 주머디게 미니게 세빈 딱다시도와. 미지 좋아게도 칼라사디야 내든지시다.
1: 세마찬의 캬파단다리. 마비지라 두세용비인.
0: 딘제이네 딱바 캬파단 요칼라디 세데는 과용구제.
2: 都不讲了，怎么了？看俺屋主这边的树叶里下，看这些土民都。

0: 타제 투스 칼레카스 케능 마리 디케서 우진 판게 정시 토고 제베지 녀럽 능시 슈샤 케스 녀 자오쉐레 젠교디 녀 칭교지 녀 탄다 딱제 제비 녀 젠교기 벌시 인네 자 우진 판게 벌시 인네 내도 가게 심도 직전에 미 가시게 롤레 간레 슈드 디네 레빈기지
1: 녀 다체 셉 체초
2: 제가 셰바 더 좋아 죽인다.
3: 나 살고 저 뭐 약속을 거.
2: 투쟁 만나. 잡지 폐기 쉬시. 가스.
4: 렛츠.
2: 고대상. 제가 전락 남장한테 기란을 지 드린다. 너는 니 능줄어 견제도 샤 투치로.
1: 라디다. 네 제도 우리베.
2: 라치는 마도 수에 타 제도 마리. 전단 제게 마 치오리. 또 타 제긴다.
1: 야. 전단 제게 마 치오리스.
5: 아자 몰라. 키랑게가 바스자르는 용그리베.
6: 용아, 낭다 먹어.
5: 다제나. 레스 체딘스가르자 총디게 올자르.
6: 어, 디제스 봐. 용아, 용아.
5: 다제나.
2: 랑게 섬리 앞 담배. 지겹지니 전랑 남자디 랑치기세.
0: 년내 대제세유.
2: 남자디 레라비오 마다. 랑게 리그 체투베 딩즈유베
0: 계세니에 체베 차고 리미데 마담비이나 녀랭네 튼 이허 리투네 카체초 디지게 왕락이 섬뒤 마르베
2: 랑게 소소도 볼 쩨지기오 마리
3: 뭐네 거베요 마리
0: 아젠 도디나 슈르초는 거르베
5: 디 아자 몰라. 키랑게 교스나 뉴그리베. 너 대간에 차대 등기.
6: 남사이다.
0: 콘탄다 소스 차례 나오 여장. 바샤로 요 마리.
6: 문에 남자디 지리니베.
0: 이거 좀.
6: 이내 니에 가케시 싱그메. 망수네자. 디 문에 겐지 비었다.
0: 아레스야지 키란다 조와요마리
6: 조와메브 컨데스 나랑 레로지다
0: 키란지 무치 티체리 비리 자고 있는 게 비주 당기기 위해
6: 이내 녀지 않는 다가 줄버
0: 사와지 뒤질래요 마리 녀를 바차샤네 키란게 캠프도에 아자 올라 나 공세 렌조 소자 남자디 년군 내신의 카리 메킹기 위해 nga ku gap dang le yo ma ri li chu chu nu mo do pam ni yu ma ri kiran su le sin shu na ji mu tu be gyu rim de kiran ge lo chu ji na tu ri zhi zhi be le
6: lo de bi qi xiao jia ni ran gang bu ting ma ri ni qie guo ya kan duo
0: kiran ge jian da qian lao yi gen gu ming da zhi du xi na ro
6: yong a
5: jiang tian ge nam zha di ji ling ge de sam sam mu chu
7: bi ji ne yong shi ma xie lin zhou song za nam zha xi lin jie gang bu tian bu zu wo song bo shi
5: 뭐라게 용거리베
6: 지게 공스네 당교선자 이게 전주나도 시기지
7: 전다 유매 조마시 바제 유경 유기시마 뜬사 녀제나 후다상 경요시
5: 왜 겐후라 경고디 제 여리베
7: 지마라 그 싱지
8: 아자 올라 서류강기 기구르미네 가방다르 봐 레슬레스 녀도스네 게팅다쳐 기는 말이 레스 바이바이
5: 요거 기억 말이 초사 공유지 가주리도 티니 길에 티갸레 청업주래 기정 아슈다 전사 응우질 대제 차고수 주리
6: 영아
5: 겐후라 캐랑게 고유수양이 지세차 장게 중우리 영아 스몰러다 카바게제 땡기 수제 주드
6: 리스 영아
5: 탄다 체시제디 겐장라기 응우조 롬토주 콘수수주 칸기 겐 고민의 다저와 치고 유자 니에셔리 니엔스 체비기 체산 뒤지 겐스 지마디제 지금에
4: 鲁肃定这没吧？那么云安最近都给下块什么阶段参谋下去吧？今年的岁月看不参加中没吧？干活啦，定这前边呢，看见那干嘛呗？
5: 干接定这可怕有的，莫然来着的啦，岁岁来个去当小的，俺最头军能是来个前头的，嘛的呗？前头俺最找我前后的呗？都是，俺最谈的干接前边参加的能是年老七十岁。来大妈接空了，去住迎接茶巧遇。赵雪，让给工作兄弟姐姐工作开始请的请。Let's。头多点通点预备，茶具备用没备？龙珠机械可这几年吧，茶个莫个备啊？
6: 给今年彻底行没备？彻底行个有。

0: 용아 용아 제라시 던지로 네 구디 채소 용두구 다이다 바이바이 홍무송
1: 네 젠다 젠라를 저와 치디 킨조에 저와 채차샤 통도 드리 좀 뒤수입자 상무공 식서자 님도 연해 여마시바 젠다 젠라가 저 총샤서자 초니르단 그바 유그리 치모잔 계삼도가 걔는 말이 쟤는 고조난도
0: 고조도
1: 제시디나데비나 젠다젠라게 수균기 수조카메비체 덤리토에 망순내자순나니임자
0: 다리 예 통진이불크네 토스니 도체베 동아카진유 덤림토에 김사정과 소사주 루시스임샤 예연지 루시스임샤스 도주유베 지게럽표라 계라유베 사소니지 예비기주기 증내로 규르대제 콘토브제는 유비다
1: 중군님과 야후여지 문에 야후여지 중군님과 망순내자주비나 俺最偏僻区域，人类陆续送至切处置。啊，听这个偏僻了，爹，其他事的，俺提给马用好了，你来这个通煤车库去收东西，谁去拿的？其他工资单找不起来都。
0: 工不起来写下。车里写写要不着。写不着不起来。其他给，看被组织的通煤事的，第一个了，六十不写，第二个人咋，俺最难为开就点被取消东西处置。嗯，要不都。
1: 要不都得，
0: 十三个人出门。第通煤区是的。完了。他们得开两间送把人去的，开两间工资忙死掉难的。什么叫修不修呢？俺们这什么就到去。以前呢，忙水开就得不得，没事也不多。一定啊，看不看些小的。开就他们拆迁的可真是，开就没咋有呢，广州给当不起忙个要是。上海水社水准看。

0: 당기네 배트 손도이 가르쳐줘.
1: 계제마소 티샤 남자실렌비이
2: 갑에 창무고유스기
1: 레로게니 시라싱민도 갑디 고군하공민도
3: 제나 랑 그르치지요.
1: 수수지규리 심도 그르쳐오래.
2: 이내 어제 야자 올라기 집이기
1: 광 가게 좀 막힌 맛이야. 등의 총 균유도 루미스야 랑당다미도
2: 이내 녀삼다차 사워지긴 나라
1: 레고이 카세 개비이나 리그룹토바 차고창마 아래스
2: 루미스야다 제시다제치 아자 올라지지이
1: 기세 편주 쇼디 요첸나 나다요 마리
3: 랑가딘데치라 콘로주절레베 겐코시리
0: 콘송규디 루루
3: 겨주급주나시 그두디 로레요 마실라 바코치제요 마시
1: 체자 아자 올라 키랑갱아 촉구 있는 거 유배 네 키랑라 빨로 깁시 윈바 디게 나지 나바 버베
4: 네 추고디 가체나 시모주 야메노 네 고조 따츠지로 시스르 봐
1: 용아 추고 비주 담마신 비육샤나 디게 아체브레 Nyan chen chu chee yi pa lo kye bla bi ba, na wu ten chee kee chee bze. Yung a, diyo chung mi yuk xio, nyan shuk ba yu. Terin ma kye baka re, ma bi nyan a sin ne gu bi yin ba. Tondo ma kye baka re, terin kye thuk rube.
4: Cik bu ma sa a, long le di nye, tan de shira xing me. Nyan chee di pe ju ka dres dang gu yu be jang be ka li yin, ya me na lak tri shi kye ba. Lak tri nyan nang da mo go.
1: Lak tri chee na yung ma ri, nye di, long le na.

0: 나 PPT 소야 손자 첸 빠르게 부르베.
1: 그지? 디지 그지?
0: 와야 디스.
2: 예!
0: 창문 갈래 가수. 드리 동매 잠지디 릭조여야. 창매 갈래 겹제 충부지. 통화권다 팔로제 녀수야고 시켜. 선이리 구진제 딱다 대드괴다.
1: 우더샹이 리쳐샤. 디제 경을라.
0: 제자. 랑게 콩플라워러 미카즈이메데다. 공신나러 차코치모 코능시디데두게. 트릭남잔디 양콩인기리.
3: 하, 디세브로. 탈룰룸줄라 양네바 지그댕키시. 쥐엔당원에 유에딘파시.
1: 교우딘제 유브시.
0: 공모수아자오라 딩기나감자란자 칸네칸두체수. 기라니엘라 바코 규응나가테 루미니에수쇼.
1: 小江
0: 大宋玛丽推最等级呢心不都急行玛丽

0: 왜? 럽다 럽다. 가리 깨치시다. 공민도. 왜? 왜? 왜? 왜? 왜?
1: 扬州粤文了，弄烂别啊！
0: 让给很多钱交，别催吧，家看的月文。周月文谈的，给交给姐姐一个人。让你听这句不念不了。让给听我故事写什么？让给我讲给昨天不要不得嘛，姐姐，周月文当年没来吃的。俺这得听我多些些聊啥？很多弟弟些那若不见面的。
1: 미디리에서
0: 피그베 틴테시도
1: 자, 돈 냄치시다
0: 나라서서 오주시기 예민을 정치해서
1: 감사, 링샤샤스기
0: 꼭배 강디 지식의 심부저리 좋아시더기
1: 딩저여창 미타가스 진교지 니에상아 양차구유 Mati sunbe kaptiyo ki sanglam di na yori Jinda di nindar si mochi chi mudo su maji
2: Ko, tina ling xiao xiao yin bie
0: Nai zhu nyu yu
1: Ah, zhu nyu yu e
0: Ngon de shimbu yori Khonsi de tando qi qi ting xin yori Sa nyu yu bie
1: Ke ke di si Wame chua di nyu yu yu maji Saya mang chan ngam gyu gi
2: Ke di shi gyo ling xiao xiao
1: Waji, ra yao xia ga yu bie
0: Nga ga bu chi
1: Di gyu lu sang yao xiao ji
2: 准备出来是不是来要的？那么三种。哦，让林小小一遍。哦，
1: 伊，其他哦。康啥？
2: 我阿叫文那个，我这些没听。康康康，说嘞。康。啊，
1: 快！你阿姆那个，我最难叫的。让你两只，我看他给这些你别的搞搞下。现在让有几不几，真话啥啊？
2: 哦，对。
1: 就，你的钱哪买？
2: 哦，钱。哦，钱哪？

0: 미디 야 주제 추수지 친수 나도 저래 마시
1: 세상에
2: 엄마
1: 토부디
2: 뒤쓰다가 제 말해
0: 얘 기록 좀
3: 하세요 진짜 베스도 매
2: 세상
3: 귤을 못 들으냐 여러분
2: 나도 그래 엄마 신나서 뒤쓰 쳐라 댄스 나도 공다 토디 수치 뒤링기 통수 상마 리머링 매 영도게
0: 나 통주 동위나 라데 용구르베
3: 세상
0: 세상 세네스야 무디아지 김모주나 세네스 실베
1: 세상
3: 세상
1: 도치 어 디링은 이게 견조 좀 말린 바 잼스 주바 지쇼 무유츠디 디 링메 직접 켜는 마사조치
0: 디야랑가 시스마 녀로와드르 되네
1: 아니 말랑게 세비
0: 말해 녀로와드르 되게 무슨 거
1: 디리 미세 네츠리 녀 초부디 오늘 스무기 초미도 어 디네
0: 비 로즈주이 네 총게 피해도 와
3: 자스 세송아
2: 공모소 공모소 진셔 남다 지마 리미를 팅지 세쇼지 공모소 공모소

0: 조사 가설래도 미치 엠도가 랑럭 과요
1: 랑게 무게를 지제 표현소
0: 말이 승우소
1: 녀저 주 제유 공사 소비 나를 당구도 왜
0: 왜 조여원 랑 강부디 자원 뉘비디 제교로 나야디 무제제 총미지다 랑게 디칠 캬비 있나 녀라 공주 상와 칠 캬기스 주도게
1: Kepa kyo kachi ngus cheba khari yore.
0: Po kyo kasi nyat chata nang nguma hari. Su ngui su. Nga ngui me da.
1: Re. Ngui ma su.
0: Rangde guanta akama hari. Ya, nga arash lenshu.
1: Si rangge lenshu.

0: 미즈 디젤이야 여주리 키란 토도 디레나제
1: 미즈 응원에시에나 차오치리데 녜응원에시에나 고급치리
2: 남부니 양치부리샤
1: 디리 양장네 렘메다 나체 무랑 고데비
2: 예 키란 카르시메
1: 어디 니네 거고 심플러
2: 생각 로레 속에 대체 갈래 쇼프 카츠
0: 생각 좀 제대비 나이 갈래 카츠
1: 용아 갈래 가는 바 로제 니 스케도 나이 갈래 시라 카츠
2: 어디 나 갈아 좀 제 더지 메베
1: 니란 갈아다나 랑 가로 룽룽 줘봐
2: 나 가로 메

부서 수습기 지루운디니 탈료야가라 게만 타지레라 다들 더동 본도 세부티엘라 균도 총 지루티니 삼매기로 쯔나라 지두기 조난티 롱수 쯔지 月체 콜라 쯔나 얌젠치와 시시 그 아메 빵가 코너를 믿으라 아메 누슈니 머시싱마라 템버시 인루 텔레 예제 로무 참으로 이완 초슈 티웨 치워유 대된 그 대자 치우비 아메 빵가니 카체디 지고로 야명 치우비 예게 띵도 지치

예게제모루 첸주켄 조장센초야 닌사베레구 베고수시 테 양샤 튜베 데모로 띠니 동부 튜브 예즈루야 레라보로 규토기 조장센키 세리 뇨르체우베 예제싱도타 로메코도 예베 부신 칸이룽 창마 관주 세키 추주 조티시 강가 강도기 사마사단티 관저로 파펩신 쇠대체외 염주로식 응원유해 왠야 조주태외 덥기 관저니 고르기 쿠르요 유체라 낭조 침부체니 소초겐기 년글에 유기유시 계시 쿠르요라 균도 튀어마 시체 저우장생기 괴교 前藏 조기유 딘제 코심강 제구비의 손에 터주티니 조장센라 투미도 왕우의 고송난견 종시시 대야 로딘리기 소자 초연에 조장센기 류유낭 코나라 도주 소조 체토 도주티다 라괴 주문 시르멜레 사퇴 체토기기 파르다 쇠토 세마네토 펌피도 바따라 불라 제다 양양 갸다티니 응외토 조장센기 코베 상외 코존티라 괴지 차 추부치기기 Wenya, Ninja Kusulia, nor Zuyu. Kainsna, Milunki Jo Jansendi, Dongi Mushu Tini. Pula, Jida Kip Tabe Wanki, Chaku Chebe, Jung Jessie.

我们的社会 머슨이 차나난키 첩치덥 제외 장세케시시 렌시 세르베 쿠요난 기자를 중후에 도중 디다니 지신시민라 소샤야마시 디다니 자와타 슝돌로마지에기 예제 동피도라 원조로 뉘바야 용피도 디다 차나기 쿠 가서 강도 기자를 중후에 장세 제베 랭겐 지모 차토 쿠르기 디 예감타 살로 예체 땅치 정중함 채모로 치료 책임 없이

로버르토 롱던 딘제 교비에 자니 세자 퍼션티 제식 제제 되메도 교로 통맹 오체 튀테라 쿠이장스네 교비딤규 타제티 년람도 민비 신제시 도티 오체기 라다 추도제 타동 섭서 시시기 파당이 제식 쪽이에 나르스마타베 자니 세자 코니비 콩도 추괴비 내마부유

세제 롱토 초아게겐 지구치 인롱 세제 첨예르 도젠키 케차로 외치입레 미츠 이초 체체르 페이 대추대응의기 땜예르 젠티니 포리기 시엔라 옴수갸제키 라제잠시기 마제 탄도 론데 포조르키 쿠베 지슈더부야시 대외 옥소키 칸도 균도레 세제 첨예르 도젠키 포모예와 제투기 포리키 옥소티 세르도 지투 균도 조바타 모리키 옥소 칸도티 모제 시투 교와 조예 세제 첨예르 도젠키 초타 타니 세 신공토 되교로 가싱 테니 제르바 기베 차세 댄시 꼭줄 진시 임에 응원네 대 콘즈 레라보로 세리 땅에 심바 니에톱네 제주로 코우에 뉴체 고등 제톱

세차라 제와 초다르 서비에 덥자기 체니 유튜 미츠 효과 매치미 참여 경에 탄자 장소 집토비 샘제총 왜냐 항상 그 바실라 로니베 지두수 효과 매치미 세제 첨리를 도진티 라리아 퀸드 퀸시 미츠 섬유리 대바실라 다리 코메 취수 가로나 学习学

타마 치딘 토마 옌베 르니 세제 쿄쇼 니베 랑기 헨게키 쮸니 오라 기베 키레드나 창추보로 줄스 예수도 테야 다와 숨잠징라 심뉴 유구 공원뉴와타 제주 쇠바규 타다 신공 총호 대능토 속도 체외 먹으니 쇼피도 비 체도 되니 아마라 사르티 뇌라 카체 치니 뒤지 직닥다 또 최교로 제신배 포리라 내게 갱코로 체바라 규 코메 체초 중 된자 체세 신공 시능 배샤바타 체조라 로미데오베 아마라 사르티 체로라 마드웨바라 차르젠 따라 신공토 소다와신 송네 되기유 나츠기 르니 세제 타다 체조키 도두지메 된토 특히 추동 체신유 수본 첸바타 사제기 추도레 세진이 나준디 낭 강가치도시 세라주켄테라 큐르유브시

최시른 용비 롱슈르 쿠이토 터섭이와 더비 무버티 장도게 나제티 르립긴 워서 신년 무버티야 나초기 소자 망치위 통계 지표 왜냐티니 人이 세제 세츠위 고급 상부시시 세제 믹소소로 믹시 송젠키 통소로 댐베 믹니비 랑소소 꾸주 체토베 마제 다동 펜준 슝테 체토 예제레 퍼디 人이 세제 큐주 니비 다다 세츠웨 칸시 모부체와 탄 듄니 푸르제 체웨 人이 세제 소자시 송구초

wenya yanga we jogo na bu tie chi chu se je kha se su chu cha xi la ma ro wa tie ni ye ge xian xi ge ding tu na wa qi yang me ba la pe mi de yu qiu dong ge na ro we jogo na bu ren lu le de kha xie ki qie we ren ni se ja la pa ru ge qi gu chu 머시 파르고의 대 런이 세자라 징예 첫째 소토 메롱 마타라야 랑기 우주 타게 지단 대 런이 세제 대 랑기 김시 인베 나공 대 예셉레 카체고가 쓰이게 모발라리야 초바티 나 최토 타즈 무투 최고 초

세속이 고르균 파르메 코로 대야 중국의 혼업사회기 차구의 차마 교도 동부티 랑기 체유 정부티 조정시 지신 감침발레 대퇴년타 슈게니 人類列家 파구유 동부간부 예제로 덥차 남이나조 망부 念디니 통계양비 경시 토조지도 지기유 예제퇴부 리제티소니 니고르기 내추유체 권주 미워니 타르카라 속자 신순규 덥디야 강내식 중이유 타동 니가 토두 랑세 최주도 조도 원장 덥차기 신가부토 유인신도 장기 되내치바 묘무시 가인스나 로메 급이크 메바티 장소소 자우의 미워기 니게 워토 마르진도 되마다 Geryu, Tenguni, Tiechegi, Mixi Jinshishi. Teya, Zhongguru. Geryu, Tenguni, Yunnan Ki, Sajokaki, Chana Tuna, Tia Mangshi.

진짜 숨어내 주배 바르니 결유 탱글 기배 투급시 결유 탱고 표준 리니베 장기창 동북간부 예딩 도수 유바타 최소 서비스 대작이야 내디니 표급시

0: 우지다 게라링게 니제 좀 세체 겹차 게라링게게 칼로 마스나쇼
1: 로브저 자오하잉 장게 가르치바 다닝베 좀이 장좀리 자녀레 벤저리 부자녀레
0: 게라 나니자 다닝베 좀이를 인수샤 계시 다닝베 좀이 돈에 치나 대외 띵서비 용마스베
1: 자오하잉 장되다 아 심줄로만 원조치야 좀이리 돈 냄새 맞춰줘 부글세 뭐지 이베 아 소소 야구지도다 벤저리 배자외 멍시대에 세세 제도고요 말이 견자리 좀 더게 다닝배 타냐 망부지 배주당 같이 가리 있으고요 기겐게 다닝배 추세 근데 또 더고요 말이 그봐
0: 견라다 줄이라 공무소 나라 추세 당장래매 니에 주인
2: 让去东我来拿些熊啊，当年不是吃个去，今天是到古龙下去，没些大啥着吃素。
3: 对的，边角是也的，给客户送吃的，客也有嘛事。俺来屋内人，特别是看你们多啊，让老总养活这些事。呀，出门来活动，
2: 他们中。
3: 但是老民都，这里俺们村那咋着有，其他呢出去生活去，主宾的。
2: 我不偏去这里的，是因为苦酒吃不了事。
4: 边角里不讲这吃喝多，给一餐俺那心里也舒服。阿姆拉，咱年少时间大，年轻，海英年岁别只长个久了搞不起要事，看看谁不得个年岁没那么啥好苦的。阿姆拉，给咱个海英重新学了那么多啊，下面说的纯正的女娃呗。
5: 亲亲个啥物事了呢？肯定没送啊！海英兄弟呢？年我们都认不是，只不吃过球。
4: 是，俺做起来我重做面吧，是吧？好自己，听这么说了，你马上把那牛些几步破解，吃了没吧？我找了个俺做着不吃不得，俺海英个妈没吃个，给大面呢，看做这个年看着说土些，可真是三不吃球是。还过手，让个饺子看了啥破不得的个端的，海英工作啷么啥来是？
5: Let's see.
1: What are you doing? Here, babe.
2: I'm going to eat chicken. I'm going to eat chicken. I'm
1: going to eat chicken.
2: I'm going to eat chicken.
1: I'm going to eat Nangzamdo.
2: Taja chil tam chiradu. Chigeng u dige detang khishwa. Yangsman yong a.
1: Haozo.
4: Hai lo yong be.
1: Hai yong be.
6: Ha. Am suan la, na le yu da.
4: Ji xiao hai les. Ji xiao hai.
7: 咱杨司令，年纪小个三十岁的去的嘛，嗯，
4: 那恁心虚多少嘛？
1: 海英，永贝，对的，
4: 表姐，俺们说了，俺兄弟那几人给随便再占个酒菜，还不有？海英，钱都忙死了啊，我，快去拿去。海英，到我去拉斯那，卡拉萨个那么久，老久吃完心虚都别。
0: 这种吃一餐，吃完多少度？
7: 卡罗迪亚吃完一个嘞。
4: 我呢？ 前的干扰民还是啊？你这里头，
0: 您怎么解释？

0: 쉬다. 근처에서 가.
1: 포교가 냠매벨레가 나둘이게 치마리. 나라니 창고 창사체 락지볼로 캅산 뚜르투. 라쇼비나. 멍레르 체제마죠야.
0: 뚜리. 나주 노벨로 칭롬지마도. 부친주마다. 나저 하인게 젊은리 겐샤시마시.
1: 란도누임두에.
0: 녀라시오. 나저 하인 충두네 수치리시베 로스메. 디네 멍리소가비면 마랑튼다지마도 젠두다저요마시
2: 가디스 캐나니 처음에
3: 하이 다볼스타 요마리 톤도초쇼 세가 좋다
0: 딜린다 계체면서
4: 야, 클린다.
1: 저 해인, 내 교수님.
0: 내 교민도 조민은 나다 럽죠 돌다.
1: 말하니.
4: 저. 아.
3: 터미 동부리.
4: 가다만 내게 라야지 말이.
1: 말이 켄저되게
5: 보르케비 내 편도빈도
1: 말이 준비용 아라니지 도르도
0: 쉽지 대추
4: 수장 도르스도 도리 랍자 벌로로 가네 임상의 싱그럽어 상쇼 이기 땡기시
0: 나 유메 장치도 소빈 주제고 주네 지금이 니랑시오 杜里斯尼的亚克斯人民都熟悉在他学中啊大吉祥请大家跟前阿姨妈爹姐姐苏给都是的妹妹爹妹你也给我能当妹你也让谢我让给新马西那团队开心不去一次玻璃鱼人不给罗民都谢莫都苏特妹谢苏提马西让团队开心不给你哈苦语当然可对不得三年吧上个卡斯姆塞穷啊
3: 하이, 다쳐서 가져도 전도마신 제스입니다.
0: 그렇지, 보를 걸셔야 되지. 레레, 은인이의 주인다. 시모도 수지 조투마지. 조조조.
3: 솔렌시, 워.
6: 하이, 두쪽 관리도 조준이 쉬고 내도가 구쇼 여한을 태차수.
0: 저, 라제나를 내주도 차지 치차수.
6: 지길 로약 된다래 개체 가려래.
0: 지지.
3: 저, 니 니에 다라르비.
7: 어, 미츠레.
3: 어, 니 밀셰 태양 쓰이유.
7: 감사.
0: 니 로저시. 난 주생각이 안 탐버다. 셰 태양 사.
7: 니 중불에 로전 약을 입으리.
3: 디제 거봐. 하인게 킹유 쳬브리. 너니 하톤에 잡잡리.
7: 잡어에. 장게 킹유 쳬메도 성구도가. 제스. 개자 신인의 토요 말이. 클라스 가로. 스그스 셰 쳬브리. 루지도 루키베
0: 어
7: 도생 아저 다수쇼
0: 영아
3: 케이캬시 님한테는 다 좋았다 여러베
0: 대기대기 지규리 지저 태양님 저불로도 없어서 님도 좋으시로
3: 저다죠 어 지제 전에 여우면 예식이 kuisha miyab chesu. Ine hain ge shayab nangshin, ngani labde na lo, zhawa yao shir hayu. Kesi, nimto ade chi, labji na lobchon cha chu na, penchun dato che thurub.
0: Thakshi.
7: Hain ge, rangchi yungbri la, nga chua loba de che. Nye rong rupo che cho.
3: Ya cho, cho, ya cho.
0: Nye rang shio. 你就叫预备出国，肯几天了？能带有吗？是，
3: 能带有吗？的。
0: 现在店里你们都说不清楚，呀。

0: 我们这些人都是人。
1: 야죠.
2: 저 튼다디 욕쇼. 이내 튼다 신다지 로부치로. 인지 추세 이제 담바 조라고기. 저랑게 밀랑아지 나 조라도 지로. 상게 신세시. 나 지게 줘야를 바라게 못 되는 민도. 재산 저랑 쇼팅 글씨.
0: 단예 신의 신수. 상게 고고 수수제. 튼다 섬 타 지고로 봐. 상게 섬 담배. 계시 랑 바라게. 니 로부치와 켐비너. 나 긴주나 등글 봐.
2: 저 디테일 심체 체험 마시 녀수 전에 초랑 전 심마다 나리스 초랑 레민도
0: 도지 나 님이 치로 안전 안게 블로그 체험 고아
2: 용아 젠도 스테기인다
0: 와야 클라소 세사순 로교
2: 어
3: 데도 데도 켄야 뚜다
4: 심줄로만 왜 이게 샤디 녀낭 다 영마르 세종아 하잉밍에도 하잉과도
2: 에야 퍼시다 퍼시다 퍼시다
4: Tada. Azi, tada. Ni ran yor slab chunga.
5: Khase so.
4: Ya. Sik tada.
6: 都得，都得，都得！快快！安乐，主教，你那边安乐，安乐，安乐在，安乐在，安乐在。爹呀，哪敢去？哪里？快抓住啊！爹呀，你这就叫俺抓了这些钱都，你都别心不急，你这都买钱的用嘛是吧？人家好苦的，你都别俺死的爹呀，我也急的要的。主教跟俺那你表大姐。
7: 年多把八七七不是怪，他多主会带兵的，给些小朋友还是不如，给些士兵的，就叫个男人杀的，他就晓得。他呢？给他住。他呢？他呢？他呢？他呢？
5: 我最爱吃的，年月一。有。苏秀的，苏秀大姐，苏秀的。啊，是。苏来，俺们孙老师，俺们是不是也去？你到底啥么去？都是，让你老友，俺爹都是古代人。
4: 용아, 재능아 로인다.
5: 어.
4: 하이.
5: 시.
4: 뚜다. 티링 뚜다디. 말하니 그만 또 신말이. 랑게 미신다는 몰라블라.
5: 니 신규, 산로규. 니 쥐 칼라니 산다 좋아 요마시.
4: 아지, 니에 진짜 쓰임해.
5: 你心里有，你最看那年还有什么？哥是罗玉，罗玉姐。钱能俺中意的。爷爷，平内有的。俺们说那个俺我心里吧。好嘞，我是。中意的。恭喜恭喜。
8: 谢天阳仁义党卡车机，赵海英的三百六十八遍着我用三百六十六，可把提领的为恩泽党，他能经常听着穷牛民。可别仁义站内一边不贴着举动前面一边人，我那谈的就是仁义前军生党，你们都越过不来，你的恩泽就过来，你们那就得全速切过断越头。
0: 你最近也吞西北了吹吧切吧汤前春生给地洞的心结起心语可不人一给听不落飘给没了体外前脏了着飘给没被扛得着够上

0: 매암라.
1: 기란스미 파인베.
2: 예, 마스메 파히.
1: 전준성 기랑 부르바.
2: 시, 예, 부시. 차례 가르요나.
3: 전준성게 고대락종제 팀계군의 지경군 요종체배 방타 공세도 단다강량체 지세지고래. 만주 대리대 내줄 경우치가 용비. 기랑게 련창구 경제 년도봐 兄弟처럼.
2: 레스.
4: 태야.
5: 그제도. 신다 가려 봐. 계속 튀기.
4: 계속 마시. 신체 마치야. 내주 갈라니 나 요새 봐. 상로교.

0: 야시오.
1: 주리라, 루딩이 돕라. 네 수디 괜찮은 아유. 태양다 좋아요 마시.
0: 야니 요와 마시바. 적벨라 희송 가시비.
1: 계세 된다디 녀로 보시로 레빈. 태양게 가게 식마시.
0: 다게 심어. 녀도베 가르치네. 장원장 샤지 랭게비시.
2: 럽저저 하이엔 라니엘 스님다. 나졸랍라 용제 네주디 세브닥제 차이. 난주 미산지라 많이 가요 지금 말이라. 팀내게 녀 갸니 등 말이. 제장 랑게 심부디게 장원장 샤 시에제 닥제 총디 차디 랑원게리. 와야 쉬다.
0: 喂，哈，敬这一杯。用啊，年轻人，拉不住你，他就养他不起了，你也不要切酒。用啊，得啊。
3: 阿弟，你跟这些不对，拉不住你还赢了，切不你不接下，然后一切还没不算。他是找不上不多，
4: 今朝么还应该开不嘞？
3: 啊！今天先生，这不谈你叫我去的，是吧？你应该喝些吧？
4: 啊，这得这些。
5: 怎么子啊？怕西达，怎么子啊？怕西达。海英。
1: 阿姐，丽丽。看这说，你说看哪
5: 不？你看这切不切啊？拉不着那张，切不切不听这些，看这呢？
1: 切不看这不切？
5: 拉不着那没得事就多过，当家请你了多啊？
1: 你没事，我注意了，再拉注意。
4: 孟磊，还用话轻松？看轻松。
5: 点点来坐起来吧。
4: 坐坐啊！
5: 마지 하인게 레드레 큰 체세 마지 내 주세 마소 걸어 체브제는 용구 좀 해. 나 진질 가봐 여기.
0: 용 마시.
5: 슈징지 킹이 로트지. 랑게 가봐 겠지. 로고치로 넘는 용도 그래.
0: 랑게로 심림다 용도 그래. 도다디 첩지 못 가서 이미 랑게 신세르 봐. 춘신 심지. 침다체 구디어지. 하인 태가 녀석 신이 되면서. 네 없어 봐 지금 마시라. 정반에 다 주시 초 마시. 이는 랍지네 체부지에 와줘. 짐게 내가 지는 용주들이.
5: 하인 랍지네 랍튼 거지. 체포는 이자를 좀 떠다야 요 말다. 뒤레고 수지가 영 말지. 뒤레제는 랍진 체부 동공 말지 왜. 老赵, 他的 본부 주장 냠대야 뒤 말다. 나도 휴진제 차야죠. 뒤내마요는 생각 조진 차야죠. 생각 조진 차제마요는 랍지라 차야죠.
0: 조회. 따라 체부르비. 라신 제시리. 양인 요와 마시베 기튼제 신예 요르베 하인게 수수체베 레거디 섭지 루이메 시주우지 타지 넙수시키네 야호아지 야시오
1: 주리라 선배 집에 제발 선차유.
0: 지는 야오시오스. 랑게라의 대슈유. 삼자가르유니 슈다.
1: 지금 제야디. 지게 조야치도 처리체 점이. 니나 조이메 큰신메. 타는 년도 선배. 니에 태가 뉴소나 슈메자. 침내게 말씀 것이. 랍지네 아 체브 냄디레 제야 하리나.
0: 让个十岁农主开始上面，挺多性格蛮直。十岁对了蛮不随便嘛事，然后老不着现代一样，他说真不写不着。既然你个，新住了嘛，我以前的，他还是错了，担不着。俺走，别叫三哥，那边那也得谢谢。
1: 注意了，俺打听下你个几个专业人，既然长不随便呢。你嘴的没把吃下呢，我你给喂给吃的，流动起自由。 你拉扎代表罗奇纳了，罗军胡大姐姐，拉扎达参加了，司机忙不尊领情有余，姐姐带着人民马算呢，拉扎呢接不能不接不得，许多大罗输赢。
0: 结束了，是的，看爹拉扎挺劲的。
6: 海燕，宿舍弄住门前前头跑的，多谢，怕罗军为您有钱，是你罗军说的，俺接个说。
1: 对了，接不接不的，用这钱咋些？俺屋里一个直接缺还弱些。你屋里一个直接，其实你接吧，用多大笔呢？你哪么子直接？
0: 老不着赵海玉，你让笑，用多大呀？看我接不接？其实我那用多大会用呢？让老夫你比一比，
1: 比个谁了？主任了，比过也没多，俺拉着那团员给人手表个人。
6: 咋的？拉着那团个人？
0: 杨爷这个手的。
1: 俺拉不上拉着那团员给人手表个人，这送啊。
6: 赵海英，让卡里写个月，啊？三家呢，钱不顶着借的，让了三批写啥钱不打？杨你妈想啥人？让马九，马九去。
5: 天水啦，参加主任啦，今仔日古龙妈那啊，海英个老不新鲜，可可天气真难打。
3: 姐姐，老新难了，海英老不就长着腰是大号的，侬对他们这晓得个，吃不成这咸鸭鱼。
4: 学长，俺是叫个老团员的，看谁连嘴成这差别呢？海英没做过差别了。
5: 学长，对侬别差别。
0: 其实上嘛，杨英有阿妈亲眼吃的些，你杨家就少。老不就找海英个，直接对两年结账，老不着伢子得皮吃，吃不得。有多大爷没？
1: 雷雷，工作学听我说，我一旦切差些，一年我拉不着，统统现在有。其实拉着你五年我切顶着几年以了，三批切土的。主任了，你也谈得着，拉着你同学给持续陪我注意。
5: 海英，主任了。
4: 海英，
0: 海英。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바 수치 뇨부용 나고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겹치

0: 도리 도리
1: 오천라
0: 야대대위배 멍리 과시소
1: 볼대샤 양고징도
0: 정말래 정말래
1: 오라 깨다마나 드림으로 먹입쳐야디 금세월이
0: 양가세소
1: 저인스니에디 랍드네 비샤
0: 갈러봐 랍드네 비샤에
1: 응 뒤쓰네 게제
0: 시베
2: 잠을 세 먹어다 저하인 랍드네 비비베 스스 템버다 비비다 템사디 왜 돌아가지
0: 가소 베시도메 저하인스니에디 제도 비지는 我才 용리 당가 못 침체 어우도라게 고래 교미디 추수다네 계속 고민동 란유시 랍드네 비유네자 정궁아 토요네자 가다 두고 세어리 좋아시라 제목어
2: 맞아 하인 가비규 가다 랍드네 비유네 예습나네 약수디 맞아 하인마도 먹어
1: 멍래 빨랑은이게 라나야야 체비니 라는 수치마 보나
2: 다 하좀다 장가 대주신 게 봐 아니 빨라가 저 하인을 예능 민도 자규 마랑 토대 민도 교수 교다치
0: 그거 얘들아 하리 我打动我的让我成绩好不满意思都不给你

0: 有个月，阿姐，阿姐，怎么成了？去哪儿了都？你哪儿到了？我才还疲惫，没，赵海英，去哪儿跑了呗？是，不聊别的，聊别的，到手啊！我不当的待遇呗，待没？前呢，登记破木机个。
1: 부세가레송에
0: 가시
1: 네보다 혈안 보면 가로 찍기 있으라
0: 독사도 킹맵자
1: 네원의 시부지요
2: 고빈 수레
1: 알레
0: 수호 정회 정회 여러 디랑 나르베
2: 전진화
0: 디
1: 하 지난이 원친구비
2: 라오 네랑 오주 쉬오 안주 네마 라브지 지리라 진제 지르다 라브지 퇴배 지르 저와 큰 채무쇼
1: 让你哪儿开车用吧？我啊，是，对了，你我是小。况哦，听闻你让新女婿，接着一位三十周年的所谓期末，陆队成绩花枝，马上年三的，俺们就会的。
0: 阿来，
2: 我那罗忙不是都有嘛的。
0: 对对对，
2: 亚秀，不亚秀，
1: 亚皮的。

0: 아자 동매. 전 같이 가요 봐.
1: 돕서 겸지. 아님도 로저.
0: 나 동매. 대난다미도.
2: 아, 가리난다미도 수순할래 깊이 가 봐라. 아자 힘도 로규.
1: 도착 화유. 교스키슈.
3: 아자 힘도 로규. 응아.
1: 다저도
3: 아
4: 저하인기 규응의 치수에 조남태토 규금 론규 침부총종 카치 디치 메바르쿄르 전춘성 진송집에 니무디 천수금 코베 콤바야 지디디도 교르바탕 렘부티에 태외 링도 송네 남야 타메우식도 교는염기유 코베 아마순라라 라타마송라 태외 前藏라 돈딘도 채송 삼신유 웬장 급티두 코바르 담가 체규 강식유탐 테니 롭저니 퇴배 지수 미지 카조 민이바탕 군내 총소
1: 교시
0: 아차야 너 나를 돈디 누야메

0: 你我什么事都，从头开始没得了，让我先读哎。你要做白哪里？
1: 要做白给他，白给他，呀，那要做白给。哎，老弟，看啥看啥？啊，今天别的。
2: 有。准备的给我谁？
3: 阿丽。
4: 영채남라
1: 레스
0: 당신
1: 오야
0: 디네피다 감사 감사
1: 감사
0: 레스 디시다
1: 디치우르베
0: 지지지
1: 알레 가방자 치우르바
0: 치우리 치우리
1: 알레
0: 당신 디네디 세이시고 역시
1: 디르바
0: 당신
1: 디치우르베
0: 지지 디치우시 더도 디게 상무 양거다
4: 张海英，马上的。嘿，既然听了，
0: 用啊用啊，让来休息。有你好解释。你也是让给花露住车子边，你让老子去挣钱，一再让车子去了边。爹连生死强用还是干？花露住车没？让给古雪发儿的，我从看给连生死那个做不是个多。
4: 今年那做正嘛着不，让兄弟偏托嘛着。
5: 肯定是偏托嘛是，你让去，是不是有别说过？点点团大主不是，
0: 看到俺这么多，俺让你去买买，点推最差那当点呢，一再当托嘛是生意。
5: 老早就要团大的，俺叔叔。
0: 陈茂林，
5: 他在那个推最大。
0: 过么错，过么错。
5: 多谢了，赵海英。
0: 也好，这个用吧，大哥，今天才能俺切好过多。你也切开不熟嘛是，既然了，若不切别嘛是，肉米干了切切。你也听我忙不写呗吧，路边屯别垃圾埋葬，让了蒙西吃烟袋等个药嘛是。多谢了，你也去让了鸟叔嘛是，今俺鸟村看那个那个仓嘛，俺前队友。没拆个多少？
4: 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
2: Pasit, pasit, pasit,
3: pasit, pasit, pasit.

0: 아이 티샹아 저와 잡지 자리 승부시 왔으면 지금 왔어라
1: 봐라 드디어 무슨다 공 무슨 세군이 아시 기란다 아무나 저와 추수 단수
0: 다 티샤 디스 시험 하시 자 아무나 차담 능시 지체 무슨이 나도 잡으러 콩가 자러 칸치고 와마시 자러 샷치고 오지 하이 뒤럽 적음에서 자 너무 중요해 다들 예주 증로다 끙과시행에 망 죽음도 그리
1: 빨라 디칼 쓴 곳이
0: 교주고이 칸에 표현자마시 하이 기흥원의 신의자 지속 탈승원의 신의자 세트 지구리라 망심 초스다 창매 로초스리
1: 제잔발라 니 인지 추제이 규단지 화를 좀슌로 조톱치기
0: 하이 니에체노 랑쿠그 화를 좀슌 주고마시 디 샹할리지
1: 발라 망우스 자니 손사 사치디 폐추단스 과요시
0: 니에 다다 디수랑 시에노 랑게 신도 하마시 팀원아 신진다 珠海, 厦门的都是比较好住的，我呢同意别的些事。深圳我听我住纽约，一年他都南斯拉沃给，就多去些。深圳有句国语，其实听不得的，一年的深圳这么多，上海嘛的。上海呢，上海起码偏个起不住的，年他当了一级级的，立马在上海偏个等的。 자는 시기 무이즈 장이 티스 고시
1: 봐라 나 기란을 이 지유
0: 드라다 베디 레게 쿰시 자지 자타 기즈 하시 시에네 롭세 티그 유베 소체 시오기
1: 봐라 나 닌데도
0: 다 시미 시미
2: 陆天国主，老，今次医院创治，起来马上救救起来的很得轻松。中午有五点个，今次救救起来了，通过其他能力，第二天到从他妈操控，中午有兄妹喊你喝把烈酒，今次过了开始吃鱼。
3: 明白了，主任找了，俺最救救的，要我写点春夏，马上冷落救救姐姐老几主意，救救的这钱账，给咱的，我们先丢不起啥都，哪个都打了打我送吧。
0: 俺最急躁脱了，用着过呢，跟我吃家的日子过长不？公司门卫忙着请别买菜，便给个对了，请不起啥都。公司估计我呢些呢，铁松吃过几多了？既然了，跟着去下去。工人呢，马上冷落酒局家贴了，我们这集团全部这边。呵，其实集团全部呢，铁林村错过也有的呗。铁林村的昨天还是，集团没凶杀，村子错解。
2: 大家心中吃些，
4: 徐长姐，九九个月前节，老九住过来，因那马刚冷落九九前的，春天突然掉下来，我嘞，他哩俺就从头地，毕竟呢，他那穷下子，迷茫我讲，我再从不来看呢，请俺从头没当下子，主任找了，给俺给钱呐，他当啥嘞，当年嘞，
0: 让我呢，俺就上三千万，我讲呢，没当不是他好过些，多多，
2: 来来。
5: 能住不？大家看上学吧，比我三十的，读书学么个三十。一年从早上来读，年里看上头的三十，看你么久？人家卡巴的年纪结果大，年长年龄学么都比呢。人家老早就能住不？当了暑假学了么几个了吧？要求你们多啊。羡慕到没？俺从那边路经过老爹老妈，就到看你们不下下生嘛了呗。
6: 听着，卡巴了。
5: 哦，到是呢，从头吹是呢，叫我去啊，你们都总去了。
6: Listen.
5: 郭平，看不上。
2: 也许了，我看不上。嗯，你我这去过，矿中谷迷茫，我讲，我老师就出去都离职。青安毕竟呢，在村头用不着，你老站着的。
5: 哦，
2: 我看不上，我看不上。准找了，看不上，看不上。你出站个车子，村头用不着。嗯，我这这里请不起，撇头也没多。 我这，看那个铺照还用的，真直接怪老早的。
3: 阿里，阿姐，前那个欧照老头嘛的呗？还用俺最近这老种药学的，听我俺妈心不痛的个，还用给吃那来不了。哈，该学那个老么一边学过，培训一下是。
2: 有啥那是？俺今这都是买的，都是恁村子做的，俺看那个我说这个嘛的。
3: 俺最村里头，看上路里那年了，可是学艺。
2: 用啊，别的，走。Listen，根据老公的，马上就去冷露天了。天冷到这不够压的，天气你妈的，上面上海了，主人找了，去让老公司买点热的，可能都要买点食的。光上海别叫去工地，看望谁？咱对点数钱买嘛多，别来去那些买谁？还是送药员呢？还是点谁个送别嘛多？我得不到，给不丢个两个天真。
4: 去年那死嘛是，
5: 矿给师兄准备三家，俺是托你们姐都是其余。陶建南，
6: 来别啊！
5: 我呀，就做什么事，老娘把事这个也，老娘大概就。
6: 陶建南，我进来。
5: 我进来，陶建南。
6: 陶建南，
5: 周周，福利去啊！
6: 我也中了。福利的。
5: 有啊。
6: 有啊，
7: 中英的，
8: 有啊，中英的。
7: 儿子，英语嘛的，那么多天这里，看我都用过。天天俺俺是来互相塞穷啊啊！
8: 走，去找阿姨嘛的。
7: 是，
8: 找阿姨。
7: 阿姨。
8: 找阿姨。
7: 该批句了。
8: 老娘大家做。中面。
7: 俺大家做面什么大待遇的？
8: 儿子，
7: 叫阿姨，让俺去我的美国待遇呗。美国，妹妹，俺大家是在哪待遇的？
8: 城门里过待遇吧。
7: 英语嘛是？
8: 还是英语嘛是？
7: 城门里西工站挨个了，原在淘气要是，人家是谁？找阿姨俺俺总共讲是不是贴不下去的？旁边点阿姨。
8: 对，可以进去哎。
7: 对的，可以。日头啊，你现在弄不弄啊？
9: 这都老娘过做这都，阿姐，咱们来读。张海英的你老偏住的那个这个月，海英年个这的，第二年来我那给这不咱们亲爱的，小给你们收拾三去。看作业了，没想到了嘛些人。
7: 啊嘞，哦，
9: 好可是用啊，哦，老娘过做这都，俺是主管的，到时呢特意，哦哦，呀，也好，走。
8: 啊啊，
9: 喂，
7: 看你这个样子，姐姐。
9: 你也信吗？就他是谁？我是，是，丽丽。丽丽，我问你，找我写个嘛事？啥个卷子给他？卷子还绕着，通查不着，那不想谈是不？还是，俺叫查都给。
7: 叫查是啥子个事？走，到你那个走。走。
2: 就这个也切不耐说，电影起来个。 马上就住人路的，昨天起早的七点了。上海京东股票就是给住了老慢的送，中午的创意师兄给贴个物质网，创意人路就住看个电器机，电器起来起真机，马上人路就住起来个彩电休息的新旧设备。你上海的购物这边，俺兄弟那手臂了，马上人路给彩电来到那里手臂，老的给拿了，你马上人路就住起来贴了，新旧人手门口这边。
10: 今年送的嘛早款了，中午有个书记过我们，他那个三家级的个村头的，这组也我去是俺拿去。大伯都，昌美康山路里那去，马上那么路就住那样贴了，咱去广场端了送给。主任找了，今天刚刚做三家学送给有呢，年年拆开学个业。俺做师兄的密码给，差不多，中国边角给，配件的产品。 九九个人不是三个的，马刚那么路九九钱的，他的车队头里面有一张，你住不用是一个的了，旁边也用是一个的。马刚那么路九九钱的，最起码不晓得多，边角个那么的，大堂肯定真过来是呢，中央呢三年牌，差不多都是几吨重要嘛的。前张年前呢，俺做俺们这七个门多，开始恐怕不要学习差不多呢。中国边角人民币，配件主要个去年的，真叫七个要嘛的。
2: 严修了，都是恁们的，你那年修把三啊。 키랑에 타다 빼줘 배기기 중이 고송송아 녀신이 야오시라도 텐제가 되려 녀어 그신이기 삼자 멍고호죠 맞지 삼로 진주당우지라 빼줘 배기기 중이러 문지 디섭시오지
3: 알레 변족 중이 고셰비나 맞지게 니클레 고르시기 디 변족 게뉴 개배마체 계급게 대배 지속게 게뉴디 니바르 케고시그리 계시 마간럼로 규주시야데 교차비나 니즈 쳔불 허그르다
2: 계시라 대수베 루딜랭게 니 하고게 나나스 트레러 마간럼로라 잡여치게 요지라 먹을치게 요지 나즈 이지 큐네 마체바 마간럼로 야후여보다 야노 두구여바 무지시김도 디리니 유여총레 지급진이 루드 구고초디 지시유 유여총르니 랑총기 총례 말하기 마간럼로기 키레 앙타고디리 디리지게 구라게 난조 광자 근제 유메 수로 수위
4: 교주 마제고 팅외고 총어라 최근이다 최근냠디를 디니 발라 레지브다 리미 지교 광대 제모 토부타 묘종 서지 지교 차고 최토고 요마레라 멍외 지교 표주당 토고 마레 마가런로 세면서 겐이다 냠디게 균호게 맞아 제베 마체 던도 지존에 두군 체자 안주 마제 시라망 침브레 직스라 교와 총자 구지다 레미 지교 공디 지도배 마체 묘종 서지 지교 차고 지토고레 럼루 사업서자 멍외라 겐이다 냠디게 이와메바 냠도 표주 당토고 유자 로지랑 안조 끼고 코르네 티갸락지 뒌주토고레
2: 노디소 끼고 주고다네 티갸락지 뒌주체토고레 체결한바디 센터라다제 마조 총이체는 킵상 요즈부 디 소베도구의 겐히치도부다 김상 가주 소토고마시 장면세나 지지기지 중국의 수지 유연의 도심난가 天一撇지 광개 마간름루 교주기 피림러 도구는 거지 교주고이 타당아조 조심부신이유디 나제 줄이 티제지 때지
3: 七点六个点的用过吗是不主任到了大老爷们多次测级差不多给预言从这里吹得取西怎么的马刚能不能有句写个贴了我最什么年前面嘛到错记了什么当街点的用过吗的我变做了心就行也送账给这大哥人阿姨我最去年的金角前面马车恐怕忍住结果了阿姐阿姐
2: 跟我们传不到，进落三点，给钱要的了，先钱要的。巧几年，让给你有这个透明投入的念的要的，给四级给我看一年账，三年四修一年账，马上能录了，谈到清楚钱要嘛是。巧一年，跟我准备钱了，个人准备了，马上给你钱的，平均进落到平安进落的开具两笔钱的，巧数年，跟我准备了，谈到马上多一个三十一个的。 고용이기

0: 他如果要跟你们过走，这这些过走。你让爹有点丧气。好些，阿来姑子，出门从杨家进的，过走啊。呀，阿来姑子，你还吃起些什么不？我那去年二百啊。这不啦，给恁妈的。
1: 자기 재능 은혜 속으로 좀 인도 허지 뜨다 뜨다 미주시다 단조 치기 마제 접지 봐 처음에 디디스 그냥 쳐야 봐 장자의 교관 처음에 식민도 나를 뇌기기
0: 아지 이제 마 나 단다 접지 뭐 그냥 쳐야 가지고 그래 도리지다 양자지 기분이 온도 그래
1: 지리 이내 나 자기 치
0: 장쇼다
1: 자기 치기매
2: 让用都给，用吧。先来用啊，你打。这里去啊。郭总。啊，这怎么是啊？俺姐没消息，杨家进的，是不是吧？啊哈，普通的老人家是，杨家进的。
0: 아래 구다. 당대리 야구 실하셨어. 당에 뒤봐. 쇼기 들이 제가 좋아. 장조씨. 장조미로 봐. 야구 실라도 내가 가시도 가. 지만의 장첩과 예당고.
3: 어야 세마가 빠르게 없으시가.
1: 근처도 미딘다. 나스당도 그 아.
4: 당문도 채.
1: 안경차도가 한동 나스당 민도스 원해 수년 여집에
4: 당 민도치 첩집에 제만 내가 깨당수기 라게 허정해 진짜 맛있다 원해 나스당 민도 원해 당 민도치
5: 감시 감시 지회 미교 더 세나로
6: 근제도 둘리 심부동아
7: 아니 티를 안 갔어야 상한인 부들이베
6: 어
1: 둘리 장게 대 엽총 마치라 멋이 코요 깁스 여마리디 암순락락제 양신 총신을 넣게 자였다.
6: 둘이 과정에
1: 비시키 인구이
6: 들어. 나이다.
1: 야.
6: 얘라 셰고.
1: 야. 맨 가르고 내 스스로 기업 아.
6: 레스.
8: 암순락.
1: 암순락. 암순락.
6: 계정만 흘리지. 둘이 얘라 셰고. 둘이 얘라 주시 두바. 암순락 대 비스다가 요 년상모 아즈 너시기 슈니 신이제 든제지. 아즈 랍자 임베 몰 때브르마도 하잉게라데 클라사가 다 튀게 말이.
8: 다시.
6: 다르 다르.
7: 가래. 쟤는 아대 용토야디 키란즈 그디르베
0: 노스 디랑 그디르다 돌리 마레 란데 아 추장 돌라스라 그디
7: 마레 디 마 추장 탭체자르 봐
0: 란지 마딘데 추장 체토 그르다
8: 어
0: 돌리 마레 추장 돌라 나랑 돌로도 닝 보송자 되다 제마 오 총스나 란 차와상 고진데 유데 안좀 맞지시다 제 마레
1: 지샤 지샤 다니로마동 我也打听过谁
6: 没了一些不太好的 我要跟你去写过什么 我还没呗 谈到看不起那个生病 来过银行的最低过的一切 我说那边的留银行来叫 广大啊 生就这对 都得好人多
7: 你让谁要过 我说来过银行才给我做的 长满看不过是给我送啊
0: 对是 看你写的来了不要的 现在来过银行看不见你 你来过银行看不见你们都 我谈到这个呢你给的
6: 보시 견조 장무시에는 나리 강무시라고 삼중아
1: 아 강불레지 가정인 봐
7: 제단체 랑 강불레지 가져가
6: 기란이 이 아 마시 선로 갈등의유 나 지금 가져자도 장기 배우고르다 나랑 손님도 강불라도 아니 칸을 뒤져 제 조시 참부여다
9: 치디 야도 므이지 투베 마세 나랑스미디게 님더 데비는 나 입저리
6: 마세 캄보디 부동네 러인다
0: 용아
6: 부동 캄보디에서 콘체 요시
1: 마세 야도 야세 양셔
10: 야도 야도 야세 양셔
4: 코들라 도리스니디 미망고가 나 레치 유브자 빠라고 난 손초디 도리에 쇼 유브자 랑게 신중해
6: 신중 나스기
10: tulis nye di tu gyune lobchon yago yomashi. Lungta kharash gyubi na mimang uka na le desha.
4: Tulik lobchon rale gyoche. Xie te yang ranang si jangku yomashi. Yine mizu ji are da, ji mimang uka lech horda. Hayin, ame shu shu minda. Rane su di boche, tashib chia kari na. Samu kris tang yu a. Nyil seyab chia yu. Chamang le chi durbe a.
10: Amla. Chamun ling ya karo shi, dintre cheba kariyo shi. Kanda ngamji mo do, nga piu chungi gengwe panyiwa chaya la yichi tenpo yu da.
4: Rang a keke le mungo. Rang shu da. Tasu nge le di, ma chen yong duwe. Tamka chaya nyi yu, yami na gyar chong che je, inge chuse yi zi dong. Kanda ba la nge nige, chosong tan tu ba. Yami na ngu shi le se je, toto ten te je le che, chua yao shi gu.
10: Amla. Tashibe lewde nye lwe tong chingma shi. Kirangge nye tangwa le, zinchwa na shu.
4: Zi, zi, di, zi. Haiying, Haiying, Rang, di karimbe kuyo zhe. Tengwe nye rang la yichi da, dunge che cha su. Shema do shi kiong cha je, lopde la ge je lima tong chingma ri.
11: Ah, zi, da jesu jesu. Kala je yao xe sa chumdu, zhuhui. Da nyung su shu da.
4: Randa, could you talk him into? Rambo with the ship chene, she does him in bed. The ship tells Chene, can dash to.
11: The high year and grass of Chima to Maji. Jack has also summoned the sheep, poor children, to the high goody.
4: Yea, you Maji, Janka Yungrea. Jank put all that.
10: That is, she's a young Maji. No booty, Jimmy. Naretunda, Nareta Jetuba. She got a young show.
4: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11: 对, 对, 对, 对, 对,
4: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11: 对, 对, 对, 对, 对, 对,
0: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对, 当的公司呢，大多就是我让这来顿工资不接，二月十五去给他个意思的。明晚过大下面多，我也吃好过些大多啊。公司他就全部给，来个查个的个，细节些拿九个意思的，退出大话机里下，这完了，准队员把路进去，明都过个用上去。
11: 哦，注意了，我是徐如明，俺同伙领给你。
0: 用啊，多子呢，俺兄弟看了人民人家说的，我呀，天主上半天呢，回答不大就学会了的。

0: 지.
1: 오지, 간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디, 네 팀바 갈래도 와. 기기 좀 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 저뒤 우천기.
1: 발암라. 키나니 라게 님에 워기 치우단자와 하장게 제부도. 뒤즈니 진한테 레기 진이라. 나라 철도 학도 저외 파문이나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 토나나 초주 염토브나 뒤도도면 가는 고수로 딱 재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문 약수디

0: 노엠베.
1: 신체무라 탭 카르다그유.
0: 마스뉴움티다 당부치. 페닌 투메고네 마초 하고 봐. 마크웨이 즈그리. 야. 가시소. 스미나스비. 전문의다 합시 셔주기.
1: 내가 가리이네 죽음도 와.
0: 야.
1: 맞음이.
0: 다 지셔. 나는 가로이네 뒤대 치기도. 맞아 사람들이 저 소화 근데 스키오래.

0: 고대로 페일러 잡음기 권시라 파르샤스기 다리 녀토 조이 나면아
1: 나야 고대 좀 계속 녀가 연배 녀토 뭐죠 다들 녀토 조이 나면아
2: 어 페일러 잡음기 자단디 톱시라 파르샤 이네 녀데 메자도가 야면은 유연 총의 시스난다
0: 유연 총래 좀 가르고 유유 네자 강우 망우지 자단시라 파주기데 유연 총의 퍼주샤제 사고 공부대 고함카시 차샤 캡산스다 샘다르도와 딜레 우유간 뒤가 수제 쥐샤네 거리
2: 머시 유연 총의 파리아 고시 이내 땜보다 닝가 춘추 소자 상하이기 망조 창매 균우여다 네 20세와 때나 유연 총의 디 마초 지린도와
1: 던던 네 20나지 란더십 대자지가 가르친 거요
0: 제장고 딜레 님진이 제다가 잠을 쉬 유배 십지 이석부 유자.
3: 왜 부? 당기랑게 유유의 점제 자단 파크리스 송. 띵오네르베.
2: 파리아 그저 와도.
3: 나가 문유 팀 당부이. 란데 레치 유배. 능국네즈 랑게 신규 유기다.
2: 능국네즈 님문의 세마죠. 이내년 20세바 되나 유연 총재 근위디 유린도가.
3: 재능아 유유의 총재 유이. 야자 아, 야자 아.
4: 아이,
5: 로.
4: 대셔다.
5: 레스. 오셔라.
4: 당기란 게 공소 근무 거시에 배마세. 당도 유연 총으로 모조 채송. 나란 게 근무 대 따당 그 제임에 년 되도.
2: 따당 스케메. 이내 되규 네 근무 년에 총사다 제주민주 세제. 콘츠 선수님께 유 창매 키산 중의 삼제 근위뉴고 요시 이내 퇴외토 업주의 재배모도 근위기 용콘러 균형의 요마시 니에체는 근위기 키레 능구의 신탄 중고시 근위뉴도 근위 재배 진역이 키레러 균의다 20 재배는 마초디 퇴닌 댐스차브제모도 업주의 재 롱도구디 요마시 근위뉴아디 겐소부다 정매장 누콘디 퇴조 참부시 중배인은 지속 진단 대외 망문 도시
4: 랑게시아바 용제도 이내 하인 마저 근처 체내 니가 유협리 딜레소수 긴지 레그 야오제치
2: 레스

0: 키랑 피베
1: 대두에
2: 와인두 타가샤
1: 거드슈교 점은 레이소이나
2: 점은 레이세제 한단가
1: 나 레이도스유 캄사 점은 레이키랑이나
2: 나이 키랑을 차로 가르시우도
1: 나 유연 손에 끈고 간이 동고 유연 손에 간이 동고 줄로니다
2: 키랑이 유연 손에 간이 동고스라
1: 제 간이 동고 디친이 흉은 신이
2: 어 또 주나

0: 가도시 나가 비리세. 영아 영아, 네 남 사고 지세요. 영아, 더아. 셜리, 예수다.
1: 라우드리나.
0: 다들아, 다들 좋스. 로드 쇼핑, 샤카 도시 나가 비니르샤. 간주 니는 쇼지. 샤카 던다디 꾸지치다. 인지 통지 쇼르다.
1: 공사 할니 쉽지 유자.
0: 인고 쇼. 공가 샤카 피게다야 통치는 곳이.
1: 간주 샤하 이게 네버 믹스 선자리.
0: 방아지로. 포조 수규규 빼조 믹스 그 폐게 요구 치자. 간주 샤하 네버블러. 요구티고지.
2: 보동 야균 질 조심아 질통 이게 줄 하거든. 하람 상하이 감세 야균게 같이 지승고래.
0: 사지가 유체부 되들어 능 추체는 용구마시. 팅어 지도 고비 접게로로. 고쇼 중상에 되대 수부지. 계시 보도 보시는 신 폐게당 토비는 조고 할래야 치지. 조고 사베 상하이 조지 안 타고 로디 전이게 저와 다라는 거지. 광게 상하이니 사회 치지. 다보도 튀러미슈 타메로주나리 부동아신 사고시리 수브리 마질루딘세 삼야고 땅국이 부도 보시능시 피게다모 토보다 보시리 약마사야 하지
1: 어찌 부진아
3: 없었나
0: 난다미도 난다미도
1: 예치우
0: 치모 치모 사실 차우스 법나 베트 딱바가 칸디기 로지 콘레 다그라 하시샤
1: 딱바 유스테마 펜 딱다지
0: 전화랑 쉬다. 나 사실 근대지를 대오지. 쇼네 하나데 차동 차바데 대오르베. 쇼네 하나로 고부르지 삼자마 따데노 특히 약해 이마지. 로디 쇼빈 교고 상하이로 시시나가 빙예지. 나주 부동 공공위니 주 권은 예사 쇼지. 다시 권게 부동기 사비다 고인의 퇴퇴 주두 세프스나는 승비.
4: 다그래 다그래. 슈상 조린라. 포동차샤나 상하이 교용네 지류태배 쓰고이지리 던도 닥박에 카메 랑가데 차샤나 다린도 오제 야가 샤부다가 착차스 법두 가스칼로 추유칸제 베헤모시다 죄주기 탄도 눈담 대주다 니가 유배 우제 루세 조간창모 포동루 요리 오네 이 따수 코르미 누갈라
1: 탄도 지소 갈미츠 포동네 강바식 유입래니 부시네 니르 중요한 가스고리 탄도시에 쓰신 다시도 부모 부동 남아마디 쓰고다
4: 제제제 아
0: 팔아 짱고 지레메네 부동다 부시기 팔아 해봐 전부 등재 줘야 하리이나
1: 주자
3: 드리니야 견두상마 치결 조약이 명도 협자시기에 다와지 십제 제부규 리슈 제배 로드용 나네 공시 우지게 심주 남부규 시계라 섭중 제가 로드윤 정말리에 던지자
5: 여보도
3: 다리 독십 제부규 모랑글에게 중재 앙탕구리샤 제와라 장어리리베지 고정원도의 냠뇽 롭중 야구제 초리에서나 냠뇽도 성화배구르다 他妈特见那修音我这个托着就是等个没特见那陈梦里而以华而冲凶的军队级别普通体俺呢国主心不疼我在罗宾给切记唐国的年不年送一秒当准备肯有不知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罗宾 陈梦林也先生的儿，去给了十种级别民雄专利前途白天，赵海英给高我忙不接约不热。他的公司年二日当我的托不干为苦个皮一心，可没人力当赵海英个忙不白做冷丁约不热。
5: 我是
4: 真心
5: 的，
0: 真心的。
6: 连把当别心的还是得，崔勇啊，崔马瑞。
0: 合作，古月林古青梅几里？
1: 千层。

0: Justly. You know of JP show. Justly.
1: Justly.
0: Yeah. Justly. Justly.
1: Lo saba, na ba sab shabji. Lo joso. Mao be ngan zo suo shu yo da.
2: Hai. Nie ra le pere she me da. Ji ma ra. Hua chu chu ngui se ke bu nan ge se sui mi de cha be ma che. Tang do ra.
1: 中国巴菲特车里捏了手我从那时候华尔中秋给年米在军队前面马车我同都车是摇水的捏了所罗门公司那句门是摇水的地内平均给尿从不及恰不及的嗯嗯嗯陆丁赵海英嗯我脑袋才快看给三块吧无一百英
3: 然后今天学习然后索罗门公司来说呢然后哈地上嘛耶路的哈佛给普及罗门市大街然后快来南北街新秀一遍参谋看不上俺老子捏了团队没到俺比较老没赢你也看做秀卡里耶路的卡里萨冷斯过去
1: 啊是萨冷斯捏没到哈佛是给卡总的捏新个月捏看做秀 중국 롭즈 팀워딘소 계급신다기 롭즈 팀워와 시라게 경우 역시 야 파키다 머지든 시간도미도
4: 한시 타크리
1: 야오시스 뭐네 야오시스 와 나 우이바이 부디 카리바스는 중국의 후부스가 민유베 너베스타고 바 안탕고 차야디 대저 리부케진 야타 스미 기저 기준 이도에
3: 님민도
1: 통해메베 라부스기 니 통해유베 라부디 뉴키제 무제 참여토기 통해메베 서유티스 구이 티드니에 좀이 티비노 처음으로 연기 내줄어 쇼기 체부티리
2: 나 텅텅 하유 야 니에키랑 조세오 나 장샹 제마 중구 마호베 치게 다오시기
3: 그도 디무도 요마시 치게 다오에 치동다 퉁주가 다오체 역시
2: 통주로 심보 대주치도 못 오매 봐. 잠만 쉽지 좀 마셔다.
3: 당시 잠만 쉽지. 르사던디 디고 마셔다. 이라이다. 야 샤다이다.
1: 네 샤다이다. 이라이다.
3: 이라이다. 혹시 니 기니르 쇠베 공예 자우즈데 좋아시되다. 이다.
2: 잠깐 쇠베.
3: 좋아시되다. 근데도 근데도 심도 왜
2: 先生可切索我阿姆拉个随便叫出天年去拿天出呗拿天出罗萨贝下属但罗萨贝看了一年开灵机
3: 심수 차마시 졸람자 교이네 마오바 뒤란 침 싫어요다 아이 지유 칼데데 게투시 니다 샤다인다
2: 니다
3: 니다
1: 버스틸레

0: 아자.
1: 아지. 마십시오. 라가 자요 봐.
0: 담사이다 아자. 니라시오.
1: 아지. 꼬르체 마셔다. 커토셔다. 아제소.
0: 아무슨라게 시베 근위자타. 파르더와.
1: 문에.
0: 어.
1: 문에.
0: 문에.
1: 암라.
0: 지. 게 좋습니다.
2: 하이 여배.
0: 암살아.
1: 저금이 파르샤.
2: 문에. 파르두게.
0: 워시. 암살아. 키랑게 나 계기제 남주바.
2: 어어.
0: 데 고기 계지유. 제제시겐다.
3: 저 하이 여배.
0: 주모 레이다.
2: 큐스티레.
1: 마무디 제 파부지베.
3: 장 차연 봐.
0: 나 디 게가 여비.
3: 뭐지? 뭐 마무디 제 여비. 미스텐다.
1: 승부 기타.
2: 야죠. 아. 장내 장지.
0: 암솔라. 젠낭 마시.
2: 뭐지?
0: 다 지샤. 제 용아.
1: 암라. 굽기 계주. 핑지 챔도 제시켄다.
0: 제시켄다.
2: 제기옥 마시. 다일로 칭칭 차스케브드. 섬제 쳬옥메.
3: 나 탄데 칭지인다. 아자이 나마 주유름. 저한인도.
0: 다시. 럽주 양제체. 잘못 삼마마 돌아. 암솔라. 나려유. 니야 주인다. 바이바이.
3: 주아.
1: 자.
3: 야주 아.
0: 자.
3: 니야 마스케.
0: 아, 제기옥 마시.
3: 자. 저한테 제제 가봐 주님 봐.
0: 미게 매 된다라. 주도 제가 제가. 니야 라시오. 암솔라 칸 님치라.
3: 칸 님치유. 자. 디오. 아즈러샤.
0: 예시스. 주인다.
3: 여즈러샤. 클릭요아.
0: 시에소.
3: 장가마신 니 확신그제.
4: 다도도요 님도.
0: 으세. 러바.
5: 아, 과도. 과도.
0: 과도. 마셔. 러바. 니 우주 공부대 교무 동아.
5: 다시 우주 좋아져.
4: 난담도. 난담도.
0: 젠치고시.
5: 단다커 주고 체진데도 넘주 법 사업스기. 탄도대원님도
4: 하이
0: 어
4: 탄딩에 어 범어스터즈
0: 어
4: 다스 신도합스도 초타마르캔스 메요 마모 주갑스콘샤 메시 나고스타도와 범고장소스도 고디는 섭서치 데디투 고르요샤베스도 쇼고이는 람살피바 키싱아 범고세야 지니
3: 칼체브도
4: 예 마세샤바 마시
5: 공문소 세모고쇼 마스고리 예 쇼게도 디투구동 지교송아 마스고르다
0: 세미구셔 공매소 키란데 미소가 피메줘라
1: 나데 미소가 요메 림치가 요미
4: 야디 도메이샤
0: 도메 가장 거 같은 데서 제가 제가
1: 님 좀 그래 단다 서진다
5: 저기 장월 때는 통통도 갑시다 가
0: 괜찮다 멍에 저 로용도 거 같은 데 숨마셔 봐 그지 레레
6: 네네네 나스테이 대쇼 대쇼
4: 쇼쇼쇼 쇼쇼
0: 孟雷
1: Hello, Yumpy. Lele, I'm going to change. I'm going to change. I'm going to change. I'm going to
3: change. Change? What change? Zi, Zhan, this is the same
1: thing. I'm going to change. I'm going to change. I'm going to change. I'm going to change.
4: I'm going to change.
1: 아, 지도스네 셰조리. 멍레는 그 유룽 대자. 된대도여지. 먼저 칼라서죠.
5: 남규로스데 교스죠.
1: 남규로스데 룸에. 멍레 얼네요자. 카페도 시죠. 멍레 나랑 같이 망고 시아유.
0: 예. 나
1: 다시 랑게 나 카바게 유인데.
4: 도진이 희요.
0: 예. 디
5: 왜? 야면아. 나 탐지게.
0: 용아. 도스네 탐와.

0: Jis jis, inda. Ngazu kafe ge arak sabje ni. Lele ge ge ngane lo yong ba. Dim zhe shu inda.
1: Inda, inda, inda.
0: Inda, inda. Inda.
2: Yach, chama yach inda.
3: Yach, inda.
0: Jong ngazu shu da. New York kan zhe chung.
4: Ji ji, shu da.
5: Jik ting tohne gya chun chu rin si chung a. Kin zu xing gu yu bie. Nga tari chi ge lo sabjung si sa sa jie di. Xie ten yang gi. Lab zhe na shi dung a.
6: Gap ki yu lo.
5: Chie za. Xie ten yang gi. Nga da do si ra chie chu. Kafe dunga chi, nublu khala saka chi chu. Tanto kye chi shi di. Chie chi namen na zo nyinga chi chung a. Chie chi nyin si ne. Nga gigen chi mwa lan sung wa xin chu. Kenzo tik chi da, kar chep zado.
4: Kar chep zade.
5: Nga kong gi sim chung lo ma nyan do yu. Tanto chi gen lop chung chaka yon, kya kya na wu sung gi.
0: Rangwa ne sim chung lo ma chi na, tante le kde chika.
5: 第一天了,你二姐弟弟三个是他大比,两个挺低。啊。嗯。雷雷。上夜我们呢,他在差别。嗯嗯。华西,看着,江面两个媳妇他是可牛一边。可牛没?嗯。和跟我朋友玩起日的话,第一马车,华春兄弟陪妹跟我朋友玩谈过的这些。
0: 是,看到金龙娘从看不下来的呀,跟在海里面新个月。嗯,听回头,看老朱站来的,能不能都牛羊了,抓生了钱,你呢,牛羊,金龙娘从看了,是个太傻,弟弟看个云就的归他呢,金龙看个可有了几十的,金龙看个金龙给,看个一万别的朝下。各弟弟,快让吐了。羊是这下光边马车。
5: 很多叔叔叔叔，开始急嘛，杨家、牛肉、脸皮呢，引进华春兄弟，两个钱银子了不下。钱都空空的，太贵。天下，你妈华春兄弟，铺满都要买是吧？铺满着钱买吧。钱东哥给出手里端了，到我舅那边钱你去给了。华春兄弟，真老娘从看个从前拿了铺满起那边买菜，娘从去年钱东送给出手里住那个铺满起不起下下。
4: 今天更多钱不值。
7: 明年七月头，年年是。年前呢，看俺做孙女，没不打死的些。俺俺做，我做讲年去是吧？前咱年少了，忙活吧，俺做，碰上月年去孙女做，没不打死钱，钱通的生计。来了一个小大事。
4: 第华尔中心曾经给我在的那些看到俺做华尔中心那边去过给及我在的那个卡地托列达几不是俺一起与看到俺最美丽的北村前边去过忙活吧上海的中国华尔中心去过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1: ये चेना चिके काफी तुम खा कला तेरे आरा शिव योरे खड़ी के चुनो में नहीं शिरशा
4: अंगार्चे लूरे
0: तेरे अंचे शाम जी शिव में यो आ
1: चला ये चिके भी बे
5: सुमासा ये सांचर जी चीन क्या शिष
0: आई तो ये
5: जा
1: 喂，他打过麻将。啊，这
3: 是搞几年吧？
1: 麻将打，麻将打。让今年没几年，没情况了，俺回到啥了去啊？
3: 海英，让我呢主持一杯。
6: 他爹退伍代表呢，干脆买新的麻将。从今天到趴下，上海的吃下呢，跟我女人是两米多。地马车跟我女儿点做呢，可可先暂时。早当拍下来呢，脑壳的灯明度。我做边角这边老么的个，花儿冲冲的亲的参学些。可是，
1: 다들 이 셰베 계속 고정해.
6: 너도 괜찮죠? 자는 왜 매스기도?
1: 야비.
3: 야비세. 다시야. 자는 거 진짜 좋아. 뭐 야지 근근이. 곧 뒤면 근데 제가.
1: 남도 많아다. 뭐 이외 시고 뒤 그룹에. 왜? 아무슨 날에 캡상 떠서라도 와. 얘 신경 말해 삼주게. 내 집도 열어 봐.
6: 시 유대면 시. 先生。 상계 수승의 계제 근근 뇌비는 계세니의 요마시 이는 외야제 굽디비는 그제차가
1: 아, 저 상계들 있을 위배 용아 용아, 니를 아시아고 니, 니 주저 상식이 뭐니래 나는 강박 요구 요상, 무고기 아, 저 기란 얘기는 소소 골머도 장치해버리 난주나 그네 주키니게 싱거로 봐 아직고 총계나를 용제 난그 겐슈 창마 속으래 니할 아주 도스디 우여 망구치 거두 사도 그래 아 제사 니할 삼더류 건군유 교사
6: 아 시 샹즈 마시 샹그 도로디 예직되다 너메 무유 내수 시오시 수수 누베 조조이 모두 마주준도 지교 엄마다
1: 연동외래 라게 전 근데요래
6: 예전의 영민도 근위디 팔자시라도가
1: 팔자 이런 고급 열어봐
3: 지 니 개체 어리
1: 가 좀다

0: 악재 생마리 나 어려려서는 두주게 되소라 주체 계란이 저와 마제랑 제수그리
1: 봐라 계란 얼려 차려 나가 테다 나 쌈을 여고시던 기

댕겨 궁감사 기랑게 니드디 데지리아 삼더뉴 이베 추치부이네 담냐 디제 조로나 교육데 선교나 급급라 리니 샤우이 교부스와다 급급라 리주지 스위어지 선교나 시다디 노브지베스나 대응을 더 디니 떼네 정요마지 레젠 공화랑은 저 리니 샤우이 교부의 고시에비니 드리기 레젠나 리주 고시우니 리주 시야디 기존도 리구나 되베 회자지 이바다 디지르 리구이도 튀고요지 자자르 친부 퍼버다 강갸 슈왕 각조 카쇼웨 급수 Chulo Chimbu, Ripu, Damia, Sapsota, Dushu, Nyam to Dijin, Susu Mangbu Dube, Chulo Tuboyoji. A door to Jiji Shubina, Riju Siati, Damia da, Dodibe, Chuloji. Dinurze, Hajangi Yogota, Shukta, Hajangi Chibuyoji, Kuba Yinchi, Gokta Dini, Yomaji. Rangi Gigogi, Riju Gunuzi, Kyoku Sodi, Hunuta, Nukjangi Ribuji. 北加夏林的四川大云南元九甘肃崇文所里他地给朝中三了我也不三不满位长家的亲不婆婆姨呢日日切个药日他把主要对下水切个居所长家的不住切位日日养死听过药日北加夏呢甘肃给竹区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
起我这个开局点要是日日给女子策哈江前不月子今年的天马创作的熊人三不所孟西之鬼多了我的各批里呀干嘛看线呢朝中别提干预不要是你呢也那的出桌子的长大里呀多东个月吧嘛是各这个嘎姐每句里呀出了听不要是宋年的路不托家里呀听不要是明日措施的车龙肯定有嘛是现在明日西面忙不及似乎要是一年来日日听教过一年来的马丁狂里呀得是切都别打鱼不得别那朝家婆别鱼里难落了朝中难年没我的给这段这位物质清不起差异不及朝中难给去年马恰不打去难落了读书打咱们家忙不这一步要是熊人给小你嘎嘎也能听我是运气为日日听书有事儿朝家清不婆别急了日日听你要是能最低的天亲日日天别年个月别年半度同孙切地气切乎不要紧可是日归度月别呢日日给年个切别割不了切么年度日归给小你给托事儿别归不了出熊度必须早晚的要嘛紧但是看这四百呢日日给牛在哈江个月不月子没日日给我们俩陪同嘛紧推送所三百年节俺们这群的亲友嘛的，人家准备起卡巴吉布达，朝我所偏姐姐，这一年最推多都空手起舞的，年了想打重叠思想打，第五打重叠了年上修桥的了，天下仍旧听过钱不打，伢那车给牛的新土单钱板，年上修桥的，年上修的，日天被推最大，三年大个人心，这一年最接三不修都过的，仍旧牛在把打年薪点就越不赢了，起来开别车都年干迎接起都不接，日日三的别准给厂家的铺边吹起四喜个牛自己的。第二路不人心切我的都是有钱不要的场面给这点这些不年会不的物质钱不缺呢托三去厕所点价规定自己的交集不的是。

0: 가르쳐버려. 내 줄 하위 그만 봐.
1: 그림을 끼 쉽지.
0: 최선제.
2: 최선제. 녀석 대자.
0: 따다랑 대면도. 따들다 가삼 쉬게.
2: 말해. 조인다.
3: 증모사.
0: 증모사.
2: 조인다.
0: 증모사. 왜? 가르쳐서. 계속해다 가르쳐서 오지.
4: 제몽리게 뭔 시주라. 나다 찬스 바스링 인사.
0: 찬스 바스.
3: 찬스 바스.
0: 디 찬스 바스. 자와상 그러. 저지들이 쇼인다. 그들도 님 봐.
4: 선이.
0: 선이. 저차세 좀 와.
5: 어, 하인. 천이가 그 파마 어. 투테 제사브베.
0: 초니 밤에 미드 제브베.
5: 제나 니 찬스케 드네 생이라 봐.
0: 라베. 니 제나 계시 하인 처문이라 오늘 가 봐요 차샤나. 니의 찬스케 드네 생 드그러 봐. 야고도.
5: 하인 당상 세반 년고 마시. 찬스 부제 맞다. 김상이 이거 된다 하라고. 然后 되는 지지. 통화 채웠다.
0: 니메 셰다래. 니 제나 야고도.
5: 陈队长，眼睛很窒息，自己。

0: 赵海义，赵海义，别说的，让团大些爱语。
1: 没得事嘞。 술에 제멍리 발라시
2: 아
0: 하이 귀르고 스토무 중아
1: 오라 감사
0: 랑가 암라게 랑탄더 더시브네 건군용 솜샤로 쓰기 찬스 겹지 유네 Lepas itu cina minta wah.
1: Ola, cian si kebaya tunda di lele lor leje cuitu cebi, kira suaya ramah jo. Kuisha map cesu.
0: Kuisha map cesu eh. Nia cian kira ni gangga gelap de, nawa kur si hami do.
1: Di sini masih, Ola kira ni kau suite nas.
0: Kau suite su eh. Kira ni cian si kebaya di, rang arai cuci si warwa, di sini be.
1: 马西，我打来来，我那二爷住这院，伊呢？
0: 可是伊那是个，伢那人嘛那是个院。是，我你前次给查出呢，二爷皮给当个住院院。二爷皮给当个哎，城门里二爷老表亲去个住院里，上个去个住啊？皮给他爸住个住院边，上二爷来时呢，过了两千天就来。
1: 城门里的二爷，拉不着人家干那点事哟哩，燃气杯呢，看过菜我去哩，这是两个马拉杯呢，来来点点人呗。欧了，你啥么单位？你来来看不熟嘛些？我们那来来看不有欧了。
0: 阿姨，俺来来个巴不上账，俺们家那边没菜，谁不着还吃辣多？
1: 欧了，既然给送这个，你啥么心给？
0: 看到，既然你差不多去了没多，年前呢，我让二爷妈做过了，既然你姐姐要我姐姐，这话讲得够嘞。
1: 爷，欧了。

0: 정말 레이 어레 롭총 차가 좋냐리 상가 차가 좋아 상 어레 레스는 꼴을 레악체 대주리
1: 긴이 등기 세비 게시 참아 니 고추 장구세는 좀이 예세발이 근세도 상게 수소래 삶 맛도라

민 로교 대랑제 가르친 속래 왜 멍리 임베 수 赵, 赵海英, 哎, 托马琼啊, 托马琼, 托马琼, 남자마치다, 도시, 어, 랑게 老白了, 可怕是给不得, 之前的老白问你, 你们都得有一个人, 용啊, 용啊, 남자琼啊, 와야,

0: 어디서 이게 돼? 야야 그래요래. 미상만 피게 두기. 아자자. 미주면 보세요. 엄마 동제 살롱 충분히. 나도 뭐뭐 세제 살롱 충분히. 레베날 케야 큰 정말다. 이내 초신다 지내시나. 장피게 친제. 나차라 준비는 수다도 지그래. 아. 레멘 주시는 광청벌다. 장무위배. 딜레 니에체나 진안의 야호제데 나로버체 치게라 위에 추다 잡수다 나 협상라서 니에랑 제 그룹
1: 아티 카디 쏜다 랑스탑 중무마도 신다 하리 하인 니에랑 규용유 랑게 처먼레다 찬스마 제외디 마랑 강만의 텐트요마시 르바 따탄도 마랑 치자브르버 제만이 키랑이 바로 장배시 다취되어지 디 니스르 군도치 바 쿄스리 라슈다 키시 키랑이 원의 찬스 개비는 원하비게 니스르 알아가치다 라무기 주지 어 시오면도 삼삼호 수지
0: 샤가 좀 내용도 왜 남도 난 얘기할 시제 장가 하고 입에 시에고야 도마 시에체 잠을 시에도 하이 얘랑 시에고 근데 지금 포초가서 그래. 포초가서나. 미주 다스 등교와 말이라. 거두 체내 밀시교와 말이. 엄지 담고 중에 독립 제도 거래.
2: 나는 다음에 딱히니 세워 마시. 나 주고 그곳 숨지에 된 뒤도 딱히니 내가 교시.

0: 좋아졌다. 좋아졌다 자. 계속 말해. 좋아졌다. 좋아졌다.
1: 야.
0: 그래도. 알았어. 이리 와. 다도 좋아졌다. 예, 좋아졌다 자. 네 알아디 순세유제 순례강기 조구 조봉아제 뉴비
1: 가래 조구 조구스 마 순길이 미차자 망조 알아리는 과용제 요
0: 우리지 나 목소리 말해 나 오라 보고 말해 아시시도 왜 하시도

0: 어찌 신발은 운이 좀 붙죠. 운이 주다니에도 아. 야. 어야 지스. 야, 당가지야 텐조.
1: 막할 행무도 긴야 저시. 맞도 소이.
0: 처음에 마시다. 내 칼이 년세. 맞아 야 텐조. 야, 야 텐조. 살아가.
2: 哎呀，哎呀，嗯，三月里的这个，今年的秋天是什么什么节？彻底的，还可以见面吧？这个下午的，吃饭休息，啥速速吃的？准备我的周末就被休，今年暑假拍照没完，你先把女婿周末就被休，暑假拍照没完。
3: 哦，俺如果阿拉发现些，米开些是给咱家进过，生意工他天天去听过嘞。
4: 妈的，钱都给你。哦，嗯。
3: 今年大家过得是。
4: 过得就来。老邻居，多少多少。

0: 무섭게.
1: 어우.
0: 저거 알아차 마시동도 와.
1: 가리나.
0: 주텐스.
1: 아.
0: 어.
1: 문에 주텐스에.
0: 어.
1: 주칠리도.
0: 어, 단듯한 유리 이내 살륜바 텐스. 된자기 제도 부구디게 내 대삼 쇼슬러비. 부구디게 문에 경부도 와. 그거 대리아가 제시 제부턴샤.
1: 다들 저 등교를 봐.
0: 내서나 주교부터 봤어요. 상게 미카시 당제 전부디 대부치소 고기. 디제 제비나 스니 추 등제. 먼저 남산 동해라 봐.
2: 저. 저.
3: 왜? 건조녀.
2: 저.
3: 닝아 건조 전부네 추 등저지 있어. 제자 모른다 어허대대.
4: 现在俺们都说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
1: 邱德元素吧，邱德元素。
4: 有点大，有点大，呀，小心，小心，赶紧两桌子，放大些，快点，赶紧两桌子，呀，快，快过去，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

계속 계시쇼이다. 참고 꼭보차 아브리베. 계시 마시야 하래. 레나 님은 시스신 버리. 수연은 믿다. 신나 풍부니 입치 우리. 니가 더 노인이 요 마시. 계속 할지 내봐.

0: 신부도
1: 신부여래
0: 니가게 날 그두 이거 고여네 계란 꽃이 용기
1: 시베
0: 푸 계라 아무 종주다 캠해스기
1: 제 니간 보고야
0: 푸 계라로 진조시 라치기
1: 니간 보고야 호시리 나이 지부시 라유
0: 계란을 저와 가르유니 마 손은 지그리
1: 오 나 저와 가게지 메다 매매 나 고야 가게미도
0: 니간 계란보다 캠해봐
1: 부야 호시리

니가 마다 랑 아무나게 랑 따가 요비 랑 사지 가봐유니 은이게 랑 이지유 랑 짜단다 탄잠님도 요리 랑게 수수 자주일 때인지 수수 샤베 탐자 자주 체프지 호 얘라라 그들 주셔

0: 계신 내주라 하도나 라레나 보시옵니다. 거중에
1: 하고 쫄아 섬제 마치
2: 쫄아 정미 로윤드가 제제 키주아 시마도 녜란 수업도 쇠고
3: 대교시 님스게오아 군저게 씹쇼

0: 암투라.
1: 아가씨.
0: 암투라. 간나소.
1: 정미. 라한테도 님이 지양미 있는 아무라스다 투브메.
0: 몰라 간나브레.
1: 나 잘도 대뉘야메. 보면 교단에 디제 시키샤. 네 잘라 타면서.
0: 암투라. 암투라. 냠라 간나브레.
1: 유진스님어규다큐는미도 샹발아 진주 제마자고네 디제시니에 요하지베
0: 암둘아 기랑에 다도 니 니발아 카르나 없어봐
1: 샹르 따르고 부르바 샹발아기 진주 제가 요 마시베 아

0: 로드 모터비 저거 거야 두게 난 멋있는 거 두게 아
1: 토니온 요리스 두
0: 나 양서 저저다 라프트 상하나 시즌 예시 뷰유 저거 년 예시 군유유 줄다
1: 디디라 수부득 시에 시다치루 미게부 잡시라 요시 니에젠부리스네 스쇼르다
0: Ma sunbo te yang di jik di toki rinji ribu mangu sen san chev ri sunbo te mu duke
1: Penyu di zhe tue ya me khar se ba
0: Khari yin e se gu yu Kanda nasa pen pe shigo me chang me se gu yu da
1: Chama khar se yu Me khar jumbo ju se bi ne tu se bi da jik bu ri
0: Ma sunbo yang che te mu duke 你也直接到给免得他们身上去呢俺的让个军部啊直接到给免了车里局长控制他们年老者的三七特座的第一名了马修萨第一名了赵月萨李小四王志雷我爸爸想喊你的叫那个陈水的给局长退局长退局长
2: 你去叫罗雷萨，特地给他去打个三折印。入席。中山之物，青龙罗布朗。
3: 大马齐天，三七八大千。
2: 丢了球，丢了球。

0: 사투의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주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버 수치 요구용 당구 사 뒤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미 대탄로 송접치
1: 야 차려도 옛나 가르네요라서나 아니 보고 콕하봐 디체드 콕하고 도와 샤감 차려는 샤작던 콕하고 도와 딱 코바 입에 옛나 내가 년가 되게요 샤작고 돈도 가르었으나 보고 거기 거기라 착시 도부 차야지 보고 거기 거기라 지방을 주 차야지 아 认真去糖尿病是认真

0: 刘不迪呢？三百几，三百几呢？刘不迪，他的开南边是新不迪，平壤各种车顶地当乌云天刚堂，平壤龙城眼睛猎户人，伢们多热烈，地当六十里村，地当平壤县不地区，我做用我杨宗平，林杰公看不上，开南帮俺做列子那片板，格是秀。 这个书记习近平给孟勇给地当米呢，劝勇给就真勇，没事写他。人意给地当你，说是人意的呀，让你越就送不能行。场面人意给刘姓地当堂苦了地当里啊，拖囊忙怎么拿去？地当堂递给点别亲戚中间，别准切过别，别个小心。他特地安全，列前套里啊，别别公正，参谋老的他能写他的眼睛仔细别，赶紧什么场面，岂不你没给给忙他，没得几个热热送能够去？且上。
1: 七八地摊按街上用药切图，某部地送给军械铁里啊，拖拿南亚的物呢，开进皮拉恰的有些。七当特里按做列前套里呢，平壤各种某部地送面康去，做就明白，见到我这么来点这需求，出个马高的空气，地摊去军械过里啊，进这小心，听给场面，这是哪说？
2: 大王这么来呢，四川乐平华西路里呢，乐平中华堂，明儿平壤各种某部车装面康多，车辆能没运行，免不各处别昆明镇远了，华西平民七百面康多，落几站，十分重要。咸阳街口人别往不卷进，所用中的进站了，天马上牛月了，他是中间的车点地摊乌云天刚给，三段手续给西林车装，平民他七百面对别，你不拖了东北，所用进站，六车日记开进多，电厂不马塞，他是中间的车点地摊乌云天刚给，平中下下列团面了，天马当天中月了。
0: 平面塔铺在参加给，难道面就来团变呢？面路艺术他怎么送人？难道面就来团出，别准婚礼堂，看着不怎么样，没吧？西林多，没有来给德国老兵建国那么大推送所，心情人别猜心那么差，你呢？忽大兄弟，猜心冲着他这，人生团队跑，接送你怎么别能有？见到这么啦，看不上。
3: 给他看看啥？
0: 没事给啦。他唐托马给他跟着学了呀，他天天开始俺做作业贴了呀，不过他那面叫，也得要么收拾的，王某马上别能做，忙不同样多啊。俺得对怎么？他俺不过俺们几个人呢，吃下面呢，你妈不过后头给退出的呀，他不过他那面呢，跟着吃完那什么就什么就能够多啊。他给他第一贴了呀，收了一天呢，也跟着日期是不是奇怪？跟着日送人呢？
3: 哎，是个啦。他第一个点就是啥？俺那俺做的呢，不过还没跨过呢，买几对干啦，往不差嘛差吧。哦，今天俺可没买啥，往不买啥不得，也没收拾着预备呢。俺呢，第一个啦，你家个这边呢，出生确实是个吧？他这俺做，这个个点别说钱呢，俺呢，这人不送着个个，但人不送的呢，人不谈不得，不得买过房个是啥了？啊，不过买过房给看了是呢，也算可是钱。嗯，今天看了是呢，俺做个。 믹스하게생각하죠리디나라자게집에는훈제문제쓰기를어디라딱제체가쪼도와딩을막고콜라안엄지를끈지슈제닥제카르치고섭섭카르치오데뉴라쪼도와응안조는마소나다초마슈콩그라기에딜라조체비슈도와어디진부탕부들이시야다이진부니부딩원에세베나안카르스나다보고코사브르바어코사브예나안민간라요제딱제카르요레스나안에다와숨게예윤딜라딱제비차죠리딜라카르스나안에안조어
0: 嗯，
3: 俺们这四单的NT四个嘞，但俺这内部听说忙不几个NT四米，三不些多，对，还是做好的是呢，俺不过金白给脱落去的过来，啊，对，不过忙不完全去的，只话多啊，嗯，第七期，俺你不得了，你查查也着嘞，那是查查也得了，这当前呢，当时综合症是个的，这些我那是得当这些我嘞，那是，俺当时综合症的查查也得到，估计在是哪个年度啊，那是，嗯，引进不是当时综合症的大约工资开始是哪个年度啊，那得，嗯，引进不是当时综合症的大约工资开始是哪个年度啊，那得，嗯，引进不是当时综合症的大约工资开始是哪个年度啊，那得，嗯，引进不是当时综合症的大约工资开始是哪个年度啊，那得，嗯，引进不是当时综合症的大约工资开始是哪个年度啊，那得，嗯，引进不是当时综合症的大约工资开始是哪个年度啊，那得， 미치 아니 리브스테브 미치
0: 톰톰 데니어스데
3: 계시마케베 이베이나 계지시에다 콤바테베다 타나 줄르치도 클라스에다 랑글란지스 견디기도 와 근데 디체디에나 계시케베이나 또 가르스는데라 맨조 지엠민도가 근데 인지미치 따고도 와 산다 디나나 차자에 나가 니어레 나가 직자나를 구해줘로 봐 디나가 저 스슝게나 리미레 Mabuti Suminganda, Dinig Mingangala, Dagjet Chigro, Dibuka, Gangala, Dagjet Chigua, DJ Dagjet Chibin, Dirimiri,
0: Ness,
3: Chicha. Sine, Mabu, Dinanda, Mabina, and Tawanga took the Ligurba.
0: Ness.
3: Bechot the Gibina, Harrison Tawanga, and took Gibina, and the one between Jay, Kami Tang me, Gangla Tang me, Gizzi Dagda Day, you me, Levena Chu, you me, Kemina Chu, you me, and Nangza Tang, you me, the Ganga Dodua.
0: Ness.
3: That digine, one between Jay Shook Chishu, Goodul.
0: 고
3: 고디나 아니 지단게 면주 지단민도 우디나나 가르스나 안 가서 빼나 차샤나 닝수르나 안 가서 강바 시수 줘르바 아야 뭐 랑가 단 찬스 강바 지글면 도가 아 디체데데 면주 체담메 봐 아 랑가 이나 게제디 베트 수 룸모 두체 게제디 파자야 베트 카 체데제 아 지루 레카 완전 레카 예중지 봐
1: 어
3: 딘데 구두 구데 인지 민지 가르스나 안 가서 동고 도가 림바 숨부디 디르샤 게차네샤
1: 아 네네스
3: 다 보고 게차베 이나 랑가 게차베 이나 가르스나 아 다겔라랑 스웬데 초도 딱딱만 되어봐.
1: 아주랑가 초도. 어,
3: 제가 옛날 초연래체, 초도 래체, 깨래년라 열봐. 아랑가 옛날 아니, 디카상 아주 쟁구 책디마 비교된 저 도와 기도네. 아 신대신 관관제 도비순자. 아랑가 양 가르스나 깡바디 안데스 추 낭라로 루데니에서 아랑가 칠로라 파. 제제대년도 티디대년도 와 다야 보고는 닝나자여봐 닝나자네 나자랑가 이고순도여봐 라가 착자 딱다마데버 오디체대네 면조 최고도와 다디 가르스는 면조스네 샥주 망자가가 샥주 제여봐 샥주 제제 라스트 최고도와 게스닝도 저 옛날 햄버디베순도다 아 딘데체다 아니 쇼도 이네 추쯤고로봐 아 딘데기 다이나 안주 민가이베나 다이 지타 망자 야가르다 와 툭다 둠베나라 치고레 미강가 루루체 작주대 치기도와 어 디체대 가르스나 안 안쪽이 부구 뉴슈디냐 라스치에디 다디 가르스나 가주 나여베이나 글라야가도와 아 아니 코 가르스나 차에디 야가도와 인상기 지조게 안주 초도 쯤에다 또 작주 춘주를 다이나 밤에 나와 마담 제 퇴주 마십지 장지세도와 아 디얀데 세미네션의 방법을 쓰셔야 봐.
1: 아니 그러다 두경의 초에 대해 찾아내면 습습해 거야를 지금 제유나.
3: 당연히 저 왕부준제 되는 안 두경의 초안하라네 습습해 채면 사장님원의 세월 봐라. 지금에는 아주 클래스에 들어봐. 또 최초 찍어 봐.
1: 당연히
3: 팀상에 아주 클래스에 망보치 들어 봐. 가르서 그래. 소전에 있는 민스나 레뉴 체균 들어 봐. 아 레뉴 체베 옛날 가르스나 되고 아주 말해서 모장기 되지 말아 봐. 시리즈 수 말아 봐. 그런 중국 시리즈 카체드가라 수주 망부치 쇼도와 수주 망부치 쇼도와 수주 망부치 쇼도가라 아니 아주 계시 수주 예선생의 수주 가에서 돈도 체베 이메이나 위생소 A사도 체베나 체베이나 아니 왕부진진저 교회님과 도와 칼라딜라 습사제제 정중기 모장기 칼라딜라 대체고도와 이지민지게 토난들의 최고도와 아니 다 로춘주 부환에 맞아 아마 로춘주 자르바 다 딘자 가봐요 봐 레뉴 망고 체교 딘자 가봐요 봐
1: 멤버 선데다
3: 이제 야가는 이제 멤버다 나이차다 또 가보치기로 봐 다 딘날 오늘에 오메 소주 유미 시에고르토에요 말이 어 그 레뉴 망고 체교 소주 망자 쇼차
1: 네세
3: 들어 딜레 소주 쇼나 쇼 버지데 들어 잘라 냄비들 게임 거래 야가는 게베는 판시 지판스만 또 게베이나 아니 가서 제 나야다 지금은 좀 나자 나야다 또 야라인 것도 와 안티제데 시부 추주민도스
1: 특히나 아래 기타 티기타 디 록버스 네임인도 근데 코나 수연데 지도 두균당 안조 다 사자니의 차샤는 예선 카뉴인 책으로 봐 예선 사디 다 카뉴인 책도 있잖아 봐 다 근데로 그래 푸디 예선디 추유문도 가 아무라디 다 나 예선 사월에 디게 다 보험하고 공기 디게 기타 수주 그 카뉴인 책 디게 여직 지도 와 디가는 게라 승해야 되나
3: 디 인더스리스 디 콜랑 안 주이나 예선 사디 커섭치디 아마 책을 드려거래 사이 나 아주 데려봐 체리스인데 니네 니 페이지 주어봐 난다 주도 갈라 70부 후에 사야돼 저 70도 와 문에 전에 부부 사야돼 저 70도 와 약속신은 부부에게 다와숨세 스부 코차브나는 부부 참샤나 지기를 봐 아마 더로 모두 다와숨세 견동 다와 죽디 저 70도지 아 니네 더로 커섭지야 가르스나 부부원에 신앙 안 주이나 부코에 이나 딜릿 쏘르 봐 딜릿이 뷰제도 야고고 이나 대고도 와 수준을 한신 신승이 되고도 와 아 니네 가르스나 타마티에다 장라동에다 다 사자니 꺼내르다 네 인지임지 습서 채워도 와라 믹스에 가르쳐야 그러나 부호도 가라 안에 가서 뒤도와 신이체 디네 티체 가르사 무추체 어 돈도 라고 차이민도가 아 디네 가르제 규자라랑가 랑가야 내가 지에 고라 데르도와 칭치다 요치 돈도라 지단년데 요르와 어 디네 라고 차이민도 약속했나 따천다에데 마다나 약도라
2: 단다 시야 네버디 조디다 수치 마담베 네버 보고임바 대부분 이렇게 이제 나와 숨질의 취미도 아니 낮에게 다 규진 조디나 직대 부구디 아메이나 어머디 대마심 체제는 부구대야 수지 마다 매네 줄인데 정도 관 아니 부대는 아메 부구대는 조거나 코대비 급로이나 수수세 줄이야 있어 마체베 경기는 부구대야 가르견 제도선 수구강 그 찰롱 지야디 아니 야고 뭐 좀 봐 아 순부대 가래서는 아니 나라 주 부구대 마게 사베 지리이나 아니 아메

0: 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 이르반시 야나마나 보고 소소에 매베 소소 규제디 균도 중요이 아무데 봐봐 나즈 매베 보고 들라 나즈 케브르 봐 나즈디 가르쳐 균제 균도 중요이 어디디 세세딘디 치고게
1: 나 타문에 보고 마고 공기 운에 대단디 운에 개침시 우제도
0: 제길라
1: 딱길라 이내래 딱야 드링케스 좀 카지게 나 보고 좋아나 요 이내 나 갸빠체기 세제 칼라다 디게가 도나제 심도 갸빠체기 심제지 단제 인도 좀 봐 아무디다 칼라다 딘제강리아다 먼저 개개니 차샘 시작감다 제 페이스그룹아 언제 지제 안 딘제 제임나 보고야 느겨지 주나
0: 디르사 안다 속보 지제디다 보고 커야 될 저와 치부 여러발 아니 또 진짜 다수 치부 데미간가 나 제피 지스니디 여러바 땅 아사감 땅고 요인가 드린 숨제 디나미 망제게 아니게 시작감다 이 탑시도 노려는데도 와 어 땅 아주 되지 되는 집내시 아는 걸랑 안타디 인침 쓰이게고 그 쓰이게면 알아 세시 거기 날 때도 왜 검찰교 날 때도 와 딱다 날 때도 와 시작교 날 때도 와 됐다고도 와 어 아니 디네 가르쳐서서는
1: Lujun,
0: 나자랑가 두주 가르스나 보고 다와 장장도 캐트고 말해. 딜레 막고 요랑아 좀 되게. 랑가 보고 다와 둔즈네 기주 가봐. 다와 게즈네 기주 가봐. 어 나자 둔즈 치기도 와. 내직체. 아니 보고 깨베 규름을 가르스나 깨 가고 요 봐. 슉 뎁스도 뎁야요 말아. 샥 안가 좋아 안 살아 봐. 랑가 야 니지 가라 제 가고 저 요래. 슉 깨 가고 치기도 와. 아니 되고 내 게임도 제 샥 저 주주 가고 봐. 하티네 깨 차베 있는데 야 아마 차슉 치부셔야 니지 그냥 또 와. 어 차슉 되게 돈 강아 작베 시작 못이게 들어도와
1: 겨르지르도와
0: 그 규디르지르도와 안 티네 하고 걸라 생군에 전에 속보 지제디 세세다 딱다시 전에 야고 요래라 아니 루제지에 소신에 부금하고 혼에 루제지에 가르스나 남중도 바갈로에 리발 티네 추가에 어떤지 지에 야문르도와
1: 또 요가다
0: 요가다 된서 도절 망제 가르스나 가즈나 요양윤도 쓰르바 호차베 있나 아니 루제 있나 가르스나 주메 루제 요래 가르스는 믹서를 사야 가르스나 되게 제가 집에는 무인 트럼보스 코번에 막고 주고도 와 보라. 응. 코번에 고 주고도 와. 다 팅 안 준 거는 지금 저 최초에 극대도 집에 최고도 와. 응. 극대도 집에 최고요. 왜냐? 아니 딱제든 맞아는 극대 최고 말아 봐.
1: 응.
0: 다 팅 상 안 주 기계 가르스나 딱제디 집을 메린 제고 말아. 딜 림바디 제고 말아.
1: 응.
0: 디 림미기 딱제리. 아, 지혜대 가르쳐 나는 아주 집에 돈 줄라 나도 돈 좀 매버디 가야 찌기 걸어 봐. 봐. 안 나도 나도 뒤에 숨디 가르쳐나. 딱자 지 면조 지 앙자 줘 봐. 디 마보 마보 집법 체시 줘래. 어디나 법 찾는 안 보고 신의 권을 주기.
1: 네.
0: 다 랑가 보고 코 차견 줘 열어 봐. 아 신의 하 고견 줘 열어 봐. 뒤를 마요 지. 아 뒤체대 가르쳐나. 다 보고도 고개 고개. 딱자 지기 지기 체제 앙자디 맞자 고개. 맞아 보이나? 어 고개 나는 보고를 고 줘.
1: 나세.
0: 야나 마나 부 콰바나 촐라 두레. 야나 마나 부디 마쇼 두레. 야나 마나 기드 가나 부디 기드 가나네 침베고네 케죠. 에진네 부인죠.
1: 나.
0: 셈모고 부인죠. 어디데 스케줄도 와. 딱제 제대 조 쉽시도 게라.
1: 다 제는 게라. 다 부 마고 콘리아 다 사자니니아 차샤비나. 클라사야다 추주 다 사야데 딘제가나 도난 최고야. 근제를 친다.
0: 다 아주 클라스에다 추주는 거는 신나 보고 코나를 마고 마고 콘라 임베이나 조르치나 디게라리 가르사 추주 真该蛋白质的做切除切，光切下切，我们的切得做切。

생군도 디귀지 낭도 매진 쇼쇼로에 랑고르탄 로그 바바 망다 치리테 메쇼르겐라 딱제 지금 럭제시라 토바충 메쇼는 북카베 카라 디글람에 게네 랑고르 카카 규시라 쇼조르 치모 숨테 워나 규시 근데 솔로 유탐 팀루 규시 레제네 럭람 규르에 매균 숑시에베 되자 진비 슈두히

로레 진의 주베 예윤토 나가라 소니 시블리안니 머주 추종 규티 포조기 네베 람토 포르티 디루 포기겔라 타라 윤존 담자 정중 송겹 큰디 관제 군예 체유기 네메 그 시도 지기 나가르키 르부요 가르갸 인싱 르폰 체우베 투지시 이마타 대 수부 인제라 리미 갸다니 슈네 갸단 추추잠 심나 쇼송 인제라 리미 니기 십주잠 심기히 디더부 수부 추즈레 나가르츠 크인수 남함 주베 뉴버 덴바라 쿄르시 토제미 고돈 하잠 포르투기 예베 Zemlin togi purze toshue ki dabja chae shidu kyurhye. Teya, gwenshun leba ta dunne chweze cha chodu cewe ngonsu targa samu cha choshing. Te dun ngangar ki gugyu kyapon ya rim ki chungdu chogyu. Wenga churye zishin ta chublo nyan soa ta churyen gengwe so yuwe wang ki kwanze ngarishi nen diru dudu chishin hye. 태양 군슝 링메니 외래 칸다라 추기 진 토기회 대외 파르카 슈조와 타 되네 낭가라키 신잠기 체외 응원디니 응어균 신 쇠슈 개발치 디로 낭가라 동자 하잠 냠조 체징 시륜 디엠베 제규티 남야 체간 덴조키 텀시 손신 녜소왕 세츠외 투칸 이롱 큐슈 니보 락담 봉제 체기회

Rajini, socha, ya chen chen shishi. Rajini, palangi che minbara. Koni palang chen gong ki relu ki rik pepe kongsu doge yuebe. Yewe tonne, chen gui ki zue ta nyebu yuebe na. Ceri ke kongsu kola zue lang shebe minya da yue. Ha, zhabu yue. Timin ku raju kuku yip ti. Kola zue reku che gyan byo ken yue. Rajini, zemlin toge yungyep to kelin chebe zaji soja ki che shi shi. Zhongoro, 계급기 림바 탕부 송경 소자게 제수 담 유해진 조유토 대조명라 쯤야 제죄진 조유기 계노로 속자이 여거 퇴수 상간 멤베 동보로 로마사바 뷰발레 지린기 교주로 수주민용화식 가년총계 상간 멤베 동보니 Rajitsu gashu chebe seriti yinxing. Top chewe lupon ti gangwo ki ngonzi nam nangmedu danne. Sosu gawwe janglu nam nyob topgi yue. Rajini, chilin kui ki soja cheche shishi. Ti bongbe paratu subwe toze la limi gyadan chunne gyadan nishu para simbata. Puru ki subwe jize la dongi shibgi zam singi yue. Timi subwe toshe la mi nyi zam simbata. 지제라 뚜인칙 스바양예 수입 대도부니 자기의 교수의 낭토 틀모모인 바시시 자기니 이시야 코나르 유에베 겐덴 소자시 레티 중그 후눕 참타 녹장 대신 네발라타 죽바 야가라 바르마체수 캡유에 계절 체육이 내스미드 외왕키 자기이 리규 페바 시부티 혼의 창외수 초대 체징 수봉야 총원에 체외 파라 포주로 총유라 본도야 나시 체선에 가르시 체외 파라 균도 총유 진리 자기의 수도 체주 이마타 본도야 남바라 자슈시 테나 뿌리시 자기 부스르시 주기유 진리 리규토 롱진키 나바 체싱 리토라 양서부여 자진이 차도 양서 토도 조규 체규로 창부여베 칸다라 차도 토도 수부

사시 여친 그 대로수 제토기 테마세 속도 첨부 대야 돈염수 내디 양사르네 마사그메 슈케 니세르 와도 자제 일류부 세토 지도 응언네 진리 리규기 이도 왕오베 냠낭 시토 교류해 미드윈키 타루케베 자제 춘조 테라 봉도 세르뷰 야자미야 통유 메바라 코니 게드윈니 류부 캄도시 웬양 코바 찬론 조바 탄 듀니 그 본도 균도 치니 타라 파메 본도 타 자와라 규기 휴

자신 소자 폐체와 다 저와라. 라지이 교도기 권에 초대 체징. 뒤주 민조 와라. 교도 남아야 저기매. 지차라 김산 제네 제구백이요. 김산 제낭토 고자 니네 주파라요. 크군 지도 내비 김규 소소 바르토 초보시 초징. 지차라 고차 니주네 숨주 파시. 예르드 급수 시네 초보래 돕치위 교소식 주기회 세리타 기베 튼투 자기 부스르키 로다랑에 와침부 주슈 좀 좀기 유티 테니 깽외 지베 므네 죄나 창장키 네보와 시베듯이 지두 관조 서버미 책동 초기 삼기 리듭수 김규규 관에 모자 초유의 남도 체디 소와 렉주 체기유 대신 최고 체유의 대주 대낭토 조그적이유 열투 최제 파르바타 뒤에 리듀 토토 세수룸의 지신 남자 묘구 비구 초기유나 자제이 서버 토제미 내동이기 연습에 로급 능린 최토 공예 세싱 소주 마오베 모자 쇠바타 로마 사바 사기유시 덴듀수 지드 넘시 최제 퇴기 마라차 조싱 자다 지신 남자 니 조싱유 근금 허주 콩알라 자기이 김산 체내 서버 마사라 내보고 유해징 세수 사그로남 땡기유 근투 세즈룸베 세리마부메투 자기이 양결아 리제초소 네부치기유 서브토제미 책동 계기니 네동 파르키 로급타 로준베메 줄리낭토 셰지 듀베 로급 준신 로키 싱바타 모제세네 손에나 코베 마테 뉴체 거습치기유 정중 캄첸비 로직이 뒤즈티 지야라 뚱근제 뒤지 시루예 예징 뒤시 넘시기 교로에 지신 점인나조라 손에기 구구 점인나조 고된 제직 세수 지신 코나 댄신비 자기이 뒤직 민저외 난키 지신기 계수 민저와라 시기디 내부 제징 초주 좀쉐타 초와 심쉐기 지신티 담부체네 세수 주구 유시 제트 방제 토타 낙서기 쟁링 대신 차그드 토제 강사 강토 관주 지동을 준남 샤유 양구 나우 진리 리규 대야 관주 지동라 방부 체유

지야라 된잠수 따도 장자 제주 바다 공기 습업 수지 미 책동 얘기 뒤면 나 제도 동천 정부 샤다 계유에 경진의 대두 동제라 장기 민연배 코드 망부식 내 자와타 자신 디니 점린 토기 치자 체우에 신리디 신 공통시 공동 대공 련제 신리 천공기 사류 동진 디니 카르토기 제비 동기바타 수임니 쇼세짱니 남팜 주겐기 포른 가르바타 자라 디미 중국의 켄덴 신리시 인베 테나 높조기 지신 개원체 신테라 중국의 포른 신시 세계 스위스 지네웨 충충타 우리 포장 가르비 듄토 미드블람니 대조 제베 제수 제시도 대비 신공동 디리 딱도 통주예 원자 미츠 마시바시라 지기 신진디리 중국 우유규 사구이기 지롱크 카제수마도 계자름해도 장자제기지우 바드공 공동지구도 삼예총우의 지진 야당업주의 신공동나제니 맹아라 시도총우의 난에 지기 공통 계자를 토주총우의 사직이 제시시 10세 퇴보디자타 야균 첸부 지기 공동디자 윤디루마도 시엔토 통 꿈부시 신 공동니 탄데 파르토 계자라 토바테니 레라부시마시 사가라 튜럽치마타 서두 숨베 튜수 딩아 계겸강니 점리 서구 강사라 계자라 총회 웬야 서두 시베 캐롬 튜럽수 신 공동니 점리 서조 시엔토 응어지르 자동수 송마시 장자제기지우 바다공키 첸동타 후비 호노기 지롱 탕쇼타 초시 지위 고로웨 쿠이곤수 서두 시베 캬롬키 대가라 레균 포메진 켄덴키 상금 체입기 뒤제기 덴자 시타 정중 쿠류 리베 워토 신 공동 디니 리그웨토 항상 베망 게자라 총회 신 공동 게자라 쿠류 테 자겐 토비 유에베 야양베 사곤수 니세 수에니 게자라 용텀메 사과로 두 서브마세 쿠이토 신공동기 로마 니세 테베 동부의 예가타 로마남 금시 테브로 뜻레버시라 장자제 공동지구도 로코모로 모진 체신 남시 전점 뇨부 예베 신공동디니 니구이토 자와 초토바 초예 로레 다왕아버니 신공동기 메도 세베 투지히 신공동기 매도라 너무 매베 미수의 균동의원 진베 너무 테니 매도 펑짐기 친동태시 신공동기 치동 너무니 대달의 이마타 디 신기 기베 람로 용주 테라 너무 개체부 되기에 신공동기 로마남 용수 캄하체 공토 치동 너무 타 정구시 장노부타 부신츠 대조로 지대 강양해 매도 시에 배 투수 립드

0: 어디
1: 너네 다가 봐 이게
0: 장시부터 이제 네가 같이 가요 봐
1: 저러더니 네 입에
0: 아씨 나 생물 겼다 용어두게 교수수니 안 하죠
1: 前面坐车的民尼对奥顿西亚萨这行不叫大用对教师孙杨那就当然你没给恰恰皮听我俺亲戚说咋开开心别一年他的年薪就参不清的鱼
0: 新手，其实挺累。人家在那稍微看不惯，让你们都点鱼呢。毕竟俺让你谈的这菜一个人。一成，俺让你们先解决这个主卧事。俺让你们都点对鱼呢，俺是你点菜要谁？你让老邓对。
1: 大不愉快，也把当不等些这些。这张阿拉尼，这托马西。丰都，你来了些，让给俺大当还是自个有那里，托我一起让你们都得意。呀！
0: 走路也是不对。奥德西亚，对啊。让个干部的把枪去。走路干部枪谁嘛谁？我那牛有不着。

0: 발라 디 트위고치리 키랑게 자동도 나고 했고
1: 봐봐 강구 트위고
0: 허지 샤오이 따랑 흔히 곱시하고
1: 바바야 나 갸고 가르르 수야디 레라비 요마시 니치 렌제 워초 바바야 강구 트위지 스시야 선부 좀 지키
0: 발라 키라센다 샤오이 흔히 곱시하고
1: 흔히 곱워초 바바 파무수이 내내 보고 군지치 대내 요마시 럽지 다다 밤나게 나 카자 아무죠 군지니 대 제고야 두게 니야 심지 마 제비지 밥을 안 간고 주고
0: 제발라 쉽지나

0: 주리 세제 렘지 이네 삼다 나가서 다 증미도
1: 小肚子 念拉成都呢, 先到边周围, 连接西洛边边, 不过这里三个月, 让给他的县委接近点做, 念三个月, 也能跟着县委面线不错,
2: 哦, 但爹地同门三句三米, 偶然追过的三句话的月啊, 先想起的,
1: 哦, 爷们, 还送错过去不行, 毛北京电道, 先去, 雨退那街, 俺罗女婿接的街吧, 让给三路跟这次过去啊,
0: 哦, 前的取西的, 没听全部是别,
1: 难道没多, 俺来三不了三不过的穷死, 给不穷,
0: 偶然给三不的穷的, 给不穷别原样有马时, 开始去的什么话错给不用不起我时,
1: 大哥, 给那就过过当过时的, 什么话时, 哦, 马时, 最累这四个月, 这段来真的, 给那就三不的时, 老子把你干起了, 特别老子做球啊, 看教教应的, 就是你脑袋在把 给那就问一点不是现球,
0: 哦,周阿明都,我你知道大姐,我让你去。你有事,叫我打扰你的事情。我好几天的,我的脚是来扰你的生命。喂,冯青。我让姐姐等到下雨。她等得不远。有啊。今天公司管家的古典物。 가지소. 언니 참 제가 좋다.
1: 샤고네이 경세 중화 쪼글량 샤하지샤 군쪽에 안나비 노부지리
2: 오랑 싱마시 두다디 제도 녜레베 주부 무시송아
1: 녜시그유 제네그 텐세사디 지르당그 미 제도야 요마시 시저, 현재리과, 통계, 우유, 직전에 영화요마시
2: 디디 영과슝, 안수레리디 군수주난에 둥굽디 인식의 바사격, 질신의 윤보저워시
1: 다그리, 상계 세비, 두장을 대비나 레리신다에 잡잡시 공사가시 첨부차가 제배모도 공고진한 굽디며요시 내주들의 예망고 토뇨
2: 어고, 남자들의시야 그리나 강조교시야사르바
1: 让了别三百八线了老季能走了年公司引进跟我冲着修都过于前三车不在的年我的线的开车不起来也跟我的为了做给是不是交接马接光了电话员接受到了把这些的年我的线的开车不起来也马他里俺就公司都不需要有的存不着老季老季三个人老季呢偶然蒙古就图我马这边让个些不知道你最低让个阿家给行吗是
3: 我呢？哦，每次这边呢，人也没咋等个的，从的家乡接单还可以呢，人也没把这些参照介绍是吧？
1: 嗯，有嘛的？原来跟你有嘛的？开始参详呢，就这一个中介，公司的呢，我呢，也中介，等个可能是没参照那个几个月。
3: 通过到电杆给厕所有人的吕布军舰没吧压一单被有人吃现在电杆没对压一单没投币呢继续给电杆能够呢也中心电杆全部可碎呢没有事了没不着叫我起来有的偶然给还是有没有我吹没说哼上个我吹嘛是刚才让公司没就这个起来没吧
1: 你把都跟我中招修都过人

0: 노보 나라니 수교도
1: 가서래
0: 네 신기 장 암랑 암냐 톰시라 장 바바야 능이드 즈케메브제 장 포도 양스든 거시 최선 장게 충두니 지딘티톨 능이자 뜻이 과자 톱진이 쓰고 싶어 탐데 지조 돌마리고니 투교 이제든 뇌든 랍시 최선 수수미제야 도희고시 녀랑 섬시 투기 이년 아시되다 밤닝 아스네 총지 데스제 요마시 통마비진 리베 급러 니쿠드 년전 오차제 고야미에 손에지야 치도 녀어 카담다 밀크도다 남자람다 밀치쇼가 준 얘기 초반다님도 좋아하게지 디피 장딘지디다 제피너 녀지딘디 군지 장례 망책도

0: 你这是什么意思啊？郎大华爷，郎大，那这些都没对的。
1: 단단히 같이 예배.
0: 어, 같이 보죠. 야우스, 예전 저리 어디 산지.
1: 등어도 예지 뒤에 베이징에 종합도. 등도가 深圳에 사등도 어주제.
0: 연락적에 深圳에 어디 산? 무슨 베이징에 내 년도 못 주가?
1: 현재 뒤에 좀래 통로 겹점실 하여지. 연락지요. 예지 중주도 기재.
0: 네
1: 하나 다니배.
0: 어, 니제 나다 니히 기부시라 여시.
1: 영아, 기라송군에 기부시. 나도 중대다 과적지. 중대 나라 니제 신여고 삼나 로카시에 무사옵다. 마세, 무이 유비네 여도도 가마시. 니제 바스고시. 기라송군에 기부시샤. 가르도.
0: 지저.
1: 就叫人谈到老卡子些，嗯，给这些对呢，艰苦事多。给啥子？明天给伢们些。嗯。没事呢，我你怕了害怕，老久有的。没事呢，老俺了，明天去开吧，有些。
0: 哦，就叫人给事呢，我你怕了，明天你有事过是吧？前那几晚呢，就叫司马佩姐，帮小老师陪我。
1: 光太多什么着，看得着忙啊。
0: 嘿嘿，看清楚，让主管买药剂，看最小的比重哎。
1: 可是不是，我参加中医，自己个都有病。
0: 是不是个有病意思？看也可以。
1: 哥不是看到这边没啥东西，出去了没多，用这些也没得个这呢。
0: 是，我是给这些药嘛是，你那让女婿。 他领俺让菜还用俺的，表面做出的成本是俺用的。现在还是吃酒面的，你吃不着。可他让对不预备许个，你女婿还有得去吃不着。可是让对不面呢，你都多吃俺用嘛，子若。一年给今年的协议的，对面对待人民贵，吃不了用不是着。
1: 没事，让我吃送啊。路不通家了，什么些东西都在家里呢。
0: 吃没得些，这，俺们现在可用三百年的礼。
1: 샤히나, 나스네 드제 제 신비나, 갈래 드제 기뻐야 요마시.
0: 갈아 조주 유메.
1: 이네랑 그 삼시 제바 야수인다. 이춘, 상우네 루튼 야호스레샤. 네랑시오, 딜레, 나스 미치 남아요. 장가 사기다 제 교국 대신에 저시 제마시.
0: 마펜. 谢馆仓不谢茶
1: 也都是的对 陪米车米 西部的前面的三部都生理
0: 那这一下蛮好的 爹爹就是年了有
1: 有啊

0: 미스체지 차스큐스 같이 키스 차스큐 뒤에는 나스네 깁사요시 남이 먹고 꾸대기 전개 듣고 치고 와미도 그쇼 니키랑 장사 와이히
1: 야초
0: 야초
1: 喂 lakdaani rangan len chas ta jindrim dhura shim bhe
0: yonga

0: 집에 들어가서 제가 신경해봐. 대경아 뒤군에 아자 쓰러 도주. 도도니 처음부터 있다가 침피. 봄추주디 청주 숙자티. 뿌띠콜로 레디엠도. 니다르 신예제디 유르샤.
1: 주다디르베.
0: 펑도. 샤기닝지. 키세브르베. 춤레치네 퍼툼체 벤조고 중국에서도 제발 그러리
1: 카리스 얘 짐주바 키시비 범주주기 장매관에 사야 되다 얘 귀두로 전에 저와키는 요마르사 짐경 아주 신심도 배 얘 누구 카리스 때우랴
0: 짐게 조신식스 짐소녀 미르다 미소 개칭말 배야 샤미 개칭 배마세 Rinne kile nye nye shiri. Tao hong na shangke timlu kintri piyo bie, jizo kintri da, gunju kintri pshing me me. Yong a, gyumze changma rangli yu ba cha shuo. Yine rangke mangcho ki, ma te se she zhenglo chen yung ma ki. Zidong ku ta tse. Buhur da. Pika buhu chir da. Buhu denja da de tang. Wode mi changme ta tse ri. 홈디 몰라 수이메 나와다니 요마지라 몰라디 군주 근제 이메 미 나와다니 요마지 돌드네 세나 아자 스셔기 참무 이네 자르네 킬레게 킬레게 제지게 미추르 룽메네 홈디 로뼈신 용마베
1: 제사베
0: 네 루시스 장소와
1: 四十亩，每个这一面，俺那个三十几个是。我俺也好些老米呢，俺别做土呢，不说别说。你那边，你是属于呢，江西人呢是，大把俺南宫这两些，俺爸爸可多当，等到你知道了，就不就些个，我这不拉几多呢，俺做了些，他们得做土面，打球些。没其他的大些，他都没了不起些，给打球些。
0: 让他爹爹这可对钱不呀？就这朋友是贫不贵，好多俺们现在打个银，明俺女妈爷呢，也怕女给嘛些，明俺女给嘛说，他爸妈他出去。没事的，你可这叫个咩？让个老乖对呀。风度。
2: Kyora kari isang doa! Tengwa kyora ka chukwa we hamukku se ka tashi ka chabze di parkya chidu! Simu we deje! Kyora tashi ya thorchi, kemsa rabri! Mi kyora tashi ircha!
1: Nga suyagum shirashe bida! Nga kari isang doa doyo! Ba!
0: Kari isang ha kyonzu gungse kanda yi!
1: Yonga! Sengi! Nga sengi no du tseba! Shanga maga dike zikyo!
2: Mujia shu! Ida yu!
1: 你打不过东西，你俺做对了，娃娃娃是好朋友了，对面的孙女了，娘给。那最新的东西，俺给他写的，俺说我们是男性兵，娘给。
2: 冯总，确认，确认了国土界，确认名字的，确认公司，随随给给，俺在这我不咋没，让俺让你下个个的去搜搜去。

0: 예신기 결혼 아무네 로기 충추기 이내 미사마 신수도 수여져 봐 신지 매비나 사샤지에 미주 뼈뼈 차세 직시
1: 장르 신지 또 좀 더 요마시비에 정규 랑류 지심 거다 모습 매봐
0: 지 미사 대신 세요라 기체 요시 얘기 전에 호구 세신규 제장에 네가 기란이라 섬시 세죠 이내 아차 기유다
1: 통도 창이 위에 장게 그 주부 주시야 가시다 타면 순간 장이야 치미
0: 얘를 월다 왕합사야 돼 겹교수로 자기 매보다 무지 심심하네 마켓 교수로 용도해 문에 있습니다 미시다가 그 대신에 내게 나왔던 맛이 이내 장애 제일 유미나 아딘 주위에 맞지 내가 같이 내릴 주통이 나 라면 잡혀 보고 있어 라면 비디오 해놓고
1: 용아 얘기 좀 해줘 너네 팀은 너 시지에 강구 야지대 교수이
0: 야 활용해 봐
1: 도가주년이
0: 타드랑게 아케 표체 없어라 타드가 결제 마셉시 매기 좀 드려 보대 왔다 아시 나문에 란토스 마샤 왜 나 매기 좀 보이다 왜 진아 아 미소다 미소다
1: 张先生，你干嘛要买车？开车过年没照片呢？张哥哥不要钱。老谢光俺是看过部队，俺也整天去研究，就叫人个的些。你个养我养过去，一个大大吃一下。西城，小张，张哥俺要求有年薪个月了，俺年轻都牺牲自己去的事呢，俺也继续。一年年薪拿了，没这么多小投资嘛是？每次的才叫你这么多年嘞，你房东那么重视，让给中等这些年牛鱼呗。婆母子，从容从容不是，男小一年米个，大子嘛七八煮过是，也米是用钱，大子钱呢，婆母爹土老个不接，亲不是，爹娘也米吃力接，大子钱接。

0: nga rang ten da xie yu.
1: Yu da.
0: Rang nian su zhu xi.
1: Da ge ri, yu da. Ke jin bu ri be.
0: Ke jin bu xi.
1: Di er sa, ni hua xin ga xi. Wei. 된다던 게 신규. 아지. 얼른 감자 마시다. 나라도 리제 씨 혹시. 가만다 세 군데 씨 혹시. 용아 용아. 네 삼으시다. 또스 내 고수 군세 줘로다. 좀 쏘지 주도 제 혹시. 접지다 긴기 샤사. 무카 당고디 교스 되기지.
0: 레스 담사 친죠.
1: 무사. 제대로 저 그리 주소.
2: 지단낭다미.
1: 용아. 젠레 주디스 신여지지. 장가람사 우샤창다. 접지 봐 저거시. 처음 나버시. 사과도 주저포. 게나네. 제드스 고유.
2: 에. 제드든스다 계시 바칼레 하고 싶어요지. 무이다 뒤지. 정계 시작하고 요시.
1: 등리 맵이 너무 이제 정유. 무이들 선제 마치시. 마저 진행 하셔지게 무기 조유. 뭐.
2: 요. 영아.
1: 시저. 장가 지든 저 대비자 경기. 뒤줄하러 되네지 봐. 담에 뭐 준비 너무 이제 유유리.
0: 영아. 你信死？
1: 等等，你丢个驴。
0: 驴？这么干的，看不出狗中有子，这么用过个啥？
1: 阿忠没？
0: 然有，别个勒索呢，卡个线嘛是，仓库成最别些个是。
1: 军队这边是不加些，他们得没许多钥匙。
0: 宝贝，阿家四婶给，你蒙古去猜下，看谁看不出他妈调皮呢？就是阿孙情意思个啥？
1: 就是，就是阿孙家把性命赌。
0: 然后动起自己妹妹。
1: 뭐다 버튼 지켜. 깊다 쉬우시.

0: 감사합니다.
1: 기랑아르시 강타치슈드리 마세 좀치베시 군진겹드 기랑마 슈드라고죠 이네치로기 성교링조기 기랑 박자니 부시 자도 계속 기랑아르시 버시드 년나고 있으나 난조리 니지리 공개 기랑가 남자디 더즈미조 좀 심제도
2: 니에치는 기나도 도전난고에 요마시 링조사디 닌다 교도 주부유자
1: 特地那句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意生
0: 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不是你们是
1: 나나스 단도부터 남녀 양우시 자주물이 가리즈 마가지 된지물이
0: 잠시 등에 손사 벌써 등에 예 마셔비나 수치오래야
1: 그래 상해 정부의 합지 잡을 요소이 원의 민두 총도와
3: 원의 미디다 냠레 진도 견을 믿어 이내 남자디 미대 라자 시자 상마 코라지
1: 계란 미주 춘추지 가즈디 가족회의 함구사디 기변 정부시 자도 물마가 니 수요랴
0: 당시
1: 샴롱아 랑지 그제쇼제
3: 삼리아 우스타미나 봉도게 셰발리 김제도 선교사디 르스게미도 선이글 하셔고 와게의메 수신제 님가세네 자유 저유초
1: 젠튼다디 나라즈 서브치도 간다 남자디 깊사난 다게 주고시
4: 롱게 제바
0: 올라 그냥 굴루만하다
4: 제브네 부죄야 이제 제브네 부죄우지 알레
2: 검주쇼부터가공세시에
4: 네포 나래 네포매 대기디게게 쉬제 권내 차에 되셔
0: 답주시베 제보 네 뒤돌 결한 쉬죠 돌 때문에 나저 아직도 달바등 맛이 결한 로테시
4: 그다 네란 쉬이다 미니르가 치다 네 스니네 네 다데데가 용고
0: 아시 돌 때문에 아시
2: 장게니 폴이 갑스시야 두두두게 두도 그 좀 주시제 장게 봉도 네 뉴메베 충도 그 쥐니 뉴유아
4: 아직 약품을 롱랑사 챘지 잠을 챘니 여름에
2: 나지샤 내게 좀 올게 맹가를 풍두다가 줘
4: 그치
2: 그리지다 미란 삼자매다 롱마디 마다 수공치 워시
0: 마셔 지미김 교지나 콘스버 부댕 시지 예 호소 융어 마셔베 징엘 코르 융시
2: 라샤 징엘 마셔 미스기 귀
0: 您知道那小站人工投资局的通常给不要吗是妈妈给不起来可是给不到去这些小站银针的那天跟他们会对对面你个对然后发表所着女主席的云皮是银针的那天不到啊那么咱搞出会为他们公司亚的 马上请你扎不是小张你也才加个事
2: 怎么死的
0: 怎么

0: Legacy Seva Galeci to do.
1: Yunga Yunga, Nishinso. Rangam Jasongashi. To that reunion, Akwa Gipsta, Yongtwe.
2: Kachiso.
1: Chichi Kawashi.
2: Karsido.
1: Shawashi Pesasa.
2: Kari? Kariina?
1: Kamutago Olinke, Sane Biggie, Sosun Chetun Sempata, Yamjiche, Kontugun Se Tapchis Tesa, Nedu Mugu Seju Tubja.
2: Chen the Gungu Tomra Shuakjua, your matchable.
1: Gungu Tomra Shuashani. Nirashio, Tando Kongchu Gungse, Chimgetone, Mungu Turupche, Tirzumusu, Chema Yeva Topacheta, Nedu the Kobata, Lamsa Persia.
2: Persia, eh? Qua Persia.
1: 最新的是你要是你我们寂寞多你最乐的是乐意你要是天开始的你应该没多下午就是你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们是不是大学的他 마저 갈자 이봐.
2: 타그샤보 그도 있는 심자 양 소시.
3: 저주 소중 미 점지 저제 제사 그도 고 소소이.
1: 용아. 빠르든 소초는 난다매. 오시. 다량아랑 저 미니 기라 주자. 미상매 세고 되었음라. 겐야오 기제 회규마 섭지라.
4: 난다모 얼로 됩시시.
2: 기부서저베 감가지베 감부도부터 지체사 카바나라 사와지만 레바스기
1: 용아 남자십진 지선의 줍자 나주저지 잠시에잡시 나라스티게 카고지 레세도 뒤주듬지지라 용도베
3: 어 용아
1: 왜 마저진이 숨드게 응우구도야
2: 니란 된다디시에 왔음제 대유 응우구니에 지모도 매매마치 용세지레 구미도 신다디니게 큐는 구요냐미도 니에찬디 답이 되래 김제 쯤디제 먹으시기
1: 맞아 친이디게 남자 사부 고조디 참모디제시 대좀제 타주 요마시 샤가 고조 사와지기 능 줄어 더도 맞아 마셔비나 콘스다 냠레 친메러
2: 잘 맞아 친이 사부 유에
1: 신하고 요시
2: 수수 집진이 더도 마치시
1: 흥 니야 콘스다 냠레 제베 잠시
2: 别 사수 니 슬라샤
5: 小红军的内次拉下，他给从这那里命啊，我细节，到处都捏着些去，让你也喝的一能。而且对着这个作业是不？内次上学了前呢，南宋黄梅筹备京东小红军，卡松下面都有事。小红军的公司，请别给蒙古独立区的，拆工拆建前，都归托咱们给局长呢，这么拆局请别，那么退又不是。
2: 小红军陪着，俺做了他说准备休息，你也考虑了同学还是不下？小红军的读书学问，同学你是也读，俺做了陪他给他预备嘛些，毕竟来陪他不够用着。
3: 俺俩有
2: 对着嘛，小红军可把给不赢，小红军把那个苏亚了，小红军的公司那个领导预备将来咱们出去接，他的生死啦都是。
3: 钱呢？

0: 미든 저 하나 세가 말아.
1: 이도 받는 사실.
0: 반도고 받아. 반도 받으시.
2: 받아. 맞으시.
0: 제대로 접대도 땡이고 말자 제비. 우리 조로시.
2: 우리 조로시.
0: 조로시.
2: 올라오긴다.
0: 잘 나와줘.
2: 네, 맞아.
1: 가서 해. 잘 나와다.
3: 치러. 치러.
1: 가셔서.
2: 치러 가셔도.
3: 미만 오실래 이제. 샤홍준이 볼래 가려샤.
2: 야, 와줘. 와줘. 와줘.
3: 와줘.
2: 와줘. 와줘. 와줘. 와줘.
1: 와줘. 와줘.
0: 와줘. 와줘. 와줘.
2: 와줘. 와줘.
0: 와줘.
2: 와줘.
0: 와줘. 와줘. 와줘.
2: 와줘. 와줘.
0: 와줘. 와줘.
4: 阿德西，我准备阿德。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阿德西， 你七天车前把家前面金锁托怕家你不下雨七天车前的胸襟替你满着起开没用啊谢给满着前雨
1: 肯出现不
4: 公司的小红军去马斯你们对个学习那小月子他在公司的从你看你到别随所签约

0: 애니 신에 약세 사야 아주.
1: 랑룽 가르쳐야 요래.
0: 롱치윙 가르쳐. 나 티잉 미디저. 나좀 미잔 카가스 읍내서. 나 가르쳐 니도 내 사야 유비. 하 거르치우이. 장게 하고 위베. 나 니자 공서 니 싫어도. 이내 장 아메 나 공스타 주민도 와. 공 파샤. 공에 빡빡이 통무죠. 다 이는 미잔 카가 야호스스.
2: 나 공서 니 디기.
0: 공서니디기 에 장게 아마스베다 녀랑 공디
2: 봐봐 나 공서니디기
1: 야 장게 보모 공치대다
2: 야야 장가지
1: 라디 같이 위 공지 줘 봐 뭐란 당 부그르다
0: 부인의 하려래 부인의 지신 부그르다 안무네 냠 생기 춘파 니랑 또 견당죠 거의 견당죠 니랑 다부터 쓰네 나 아마스 생지 마벼 가리나 아마스 러바 가리 드려도 왜 니랑 셰이다 대리 공선이 되니 되가 맞다 니 총과 나 유배 장 중보 공선이 되샤 장 중보 다도 신부들이 망스디 오다 공세 위는 안 속는 거지 봐 라자 인배 구지 삼시 식매배 아
1: 다 제수
2: 나 속는 거지
0: 속으로 안 봐 알레랑 장 조국이

0: 다양 다와 디무이 야와 키바 카르스네 디겔을 하마소 교리에게 체는 마도
1: 엄마 저들아 그 소리 마시베 인신이 쉬어다 로하데 우슬로 송아 담대 본 곳이에는 근데 사치에서 더 어디서 다 평자 자기 개최돼 또 저거 잡지 사야 요 마시
0: 디스 다 강을 채워 마시 니에 든지 지야디 랑주 정아즈 포교계소를 차는 삼주 ཉེ ཧམ ཁོ སི རི བེ ང ཚོ ཁ ཁ སུ ན ཅི ཅོ ཁུ ཉི གི ལ ཅེ ང རང ཚོ དོ ཆོ ག ཡབ རེ མ རི
1: ཆན ཨམ ར གི ཁ ཁ མ ཤིན ཐ གར བ མ ཁུ མེ ད ཨམ ཧོ ས ཡུ ཐ ན ང སུ ཁ ལེ མེ ཁ སོ ཙ སུ ཅི ནམ གོ རི
2: ཅི རི ཅན རང ཕ ཅུ ཨ ཅ གི རང སོ ཏ ཁན ཅི སུ མེ དེ ཅུ རི ཅི བ ཅུན ཅི མི དུ ཅན ཅུ སུ ནི གུ ཅི མི ཉེ སེ དིང ཨོ ནེ རི ཤ
1: ཅི ཅོ ང ཕུ ཅུ ནོ ཧོ སོ ཙ ཅི ཅོ གི དེ ཅམ ཅི རི
0: This is Karipu Junobo, Gyos Yangzeti.
1: Kadanga Jimmy, Masha saw you. Masha Marso saw you. Class of him never. That is Kare.
3: Sam of the Shimari.
1: Nunso Hali.
3: Subri.
0: Mukine Rajo.
3: Nyakan Gosombi.
2: Archeva. Gangosombi, sir.
0: Jimbaja.
3: 항상 하도 제망아 바르스나 내신 조간 거 사브지르뉴
4: 아마 대고 엄니 스타브여 파뇨아 퍼스 조스다야 등지

0: 키란즈 아마준 담에자 참모 두부냥 바키스
1: 아마라니 카스요레 거도 카체네 아주 저거 정부를 마도 민아 저 대대요르다 마시네 아주 보병숨이 여러봐 담이 뭐죠는 내고니 도저와가 치신고
0: 도저와 지금 뭐 가주사 도우제
1: 도저지를 고수지 다행이가 되지 뭐 여보 사도르다
2: 도스테나 님지를 보면 가셔서 도우제지 봐
1: 자지야고 요지 내가 다 세비 2000달러씩 도 내가 대해서 아주 중그르베 민망 없이 내가 대세제 개발 나서 수요자식이

0: 마랑 세제 된다지.
1: 어. 가리. 나 소배사 가나 네가 내가 치세.
0: 다리. 네 집저스 미밀어 시에사비. 내가 뒤에 없죠리. 라젤리 예비 마세. 세라동아 상마. 부수 지제 사야 열어봐.
1: 나 좀해.
0: 가리나. 아, 지다니. 샤니. 두부텐스 냥제 대응 마리. 부구망 틴제리. 부구츠 나라 도사의 구디에 열어봐.
1: 도사오리디에 미비나 가디에는 요 아요. 샤삼돈다. 니에사가 낭레가 치비이너 미창메 레그디. 장근 아 체로 제버 세브 싱그리 갸자 벼자체 알펑게 아메 코브이노 묘르 카르 하조 유메 수 싱그리 로디게나 장게 녜치도 갸셰시라 시요시 지마네 소테나 컨테스티가
0: 상다 관계 제도 심제딘 제 치고
1: 심제 제치 소테나 미 동자 카시 요시 카마구 요르다
0: 자이나 두부딘 레장치 초카르도 스스스스 삼도 스등맨비 미 가르치니 시르주
1: 니 부겐 바 삼등기
0: 제예
1: 어
0: 제다 저 하려래
1: 삼돈다 군이 탄다 소리 나래가 주고요시 미 군이로 갑시 개부 좋은데 민도 니니 말레게 고급디 江铁英的这边送所以呢去的主牛没但杨谈的你所以呢都是来阿亲不赢的来个的人跟阿亲上面信息给他表达起个人可你没了东西跟这次的英国人啊你也不给你看过孙的用过吗是没藏面见也阿亲信你的这些事过是你也疼多看过孙的可把用过是
0: 不过，不过是，钱让不离，钱让我是现在是不离。
1: 钱咋？你也是困你了，上了当过着吧？这是，当然老久，我说他住没，寒冰给让他到家过的，要是。
0: 用啊。 钱能够住给你的。

0: 아마.
1: 아버지, 던도니의 귀인배. 가래, 나무 다 갑자기 쉬어 중에.
0: 아마, 니 참을 거죠. 니 아마랑 라타모소. 니는 니나를 니 좀 못 이제 하지. 니 직 최고 삼네 캐치도 안 믿어.
1: 아직 나 요시우 쉬어 마리. 기란 니 좋아 여기 계러 지나. 나의 로디 비 용바.
0: 아마, 대 공주유. 别去动啊！
1: 阿姐，阿姐，阿妈，
0: 阿妈，
1: 你娘的，阿妈，
0: 你连的阿姐，阿妈，阿妈，阿妈，你连的。今年连个他们这边垃圾，便宜个好工嘛是？咱们阿这节目说，天在那了，阿姐看起来是啥？

키랑 쳔부 수베 더 비아서 엄지 한라 키랑 쳔부 토지 로카 주치메 킹거 유베 로주 침버다 로주디나 녜녜 다르시 로아시라게 나그벨라 무군조르 엄지 한라 두스 쳔부 마스바 쇼니 융구마리 교즈 쳔부 수엽쇼스 몰람시라게 부게 키랑 쳔부 수 장응문에 이 가브시라죠 엄지 한라 계시 로주 호르 키랑게 비게 겹제 나게 메나 탄딩 예세가 레딩이 등하르다 킹거 유베 로주나르 내주 칼라메 킹거 유베 키랑 김사 도스마도 토토 쳔송아 黄大妮是你阿姐王母的，你大人是去让哪里用去？看你的，去哪里写不出去个意思啊姐？团我托，孙母林路这些个的，孙母林是你的我的看啥事都，大伯没哪里给我住过，没哪个团大起就没把许多钱嘛，才把地给。哈拉姆是你看啥钱也别说了去个，俺们去哈拉。看出许多嘛些呢，你看让许多些去，俺蝴蝶个真是三皮是硬没事个，去让我那俺个真钱不易，你看让钱不随便你们的那说，若不去些，看啥都没到位去都黄大妮，看啥的太不干不就没，去让俺是查给用不着。二凤阿妈，俺，你是那东爱卡最有呢，些是民都，日落地给呢，你让俺哪里用也蛮过日，团大现在开没，你孙母林就若不去，让饺子查给用若钱的三皮。

0: 아마 아마 나 내가 가르치기 아
1: 장가 통금인 누구에 나대 더버 어기
0: 내 러비 봐 이게 뭐 저게 내가지 아마 나게 용마지
1: 진년 마용 가려래 장파 교단 년래 가 견격이 더버지 고수지 열다
0: 아지 마지지 아마 내 미지다 기체차 생이 광도네 잘라팅가 중이기 대대 우망 사도 그리 이지시다
1: 장가 우망 사도지 장 총두네 장구체 셰토지라 제토지 장군의 총격이야 미지 이네 경진이 취 미든고 검 세토 맞다 장가 중부니 지진교단 지토교단구지 군이를 쥐당구다
0: 쥐당구리 쥐당구리 냥무젠 당마스베 냥칼이 이제 아무나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또 로스당고
1: 장 아무 탄데 게메다 슈워스 대유 내가 제 문사바 가려래
0: 맞아 아마 냥칼이 온다 다 유소 나 로종고
1: 지 따라가 가고 마스다 장게 통송 밀루 둘로 주로체 부냐 로체 돈도 목스금 주소로체 더 종의시라 메바 장게 하고 그러버 내가 제비는 무망사토기

0: 아마 내 죽다 잡채니 아무나 김상세 정이
1: 네 불려 야지 아메 김치 고대 린다
2: 지자 나 정부 상매 상친자 돈도 혼자서는 사야 통양 250배
3: 탭시 여마리 让就叫这个，叫个强子给不注意啥，生意那边哪里，看我是把大概用过的。
2: 亚美呢？你他上哪丢？俺老是干嘛去？
3: 用嘛的？他咱克拉说出来不？生意他都几个姐姐，工程克拉说的。
1: 孩子，玲玲，让我那亚尼妈些年纪多，你也让了干啥忙？我得挣我这钱呗。他叫子强子给不打我，他都是爹家客人白亏着，让伊呢？
2: 哼，阿姐。啊，现在我这钱被米都存这着啊！我可把这鱼，我从送这鱼呗。
1: 人落卡最累的啊，到我托不起啊，有嘛事？人吃饭的，我先当一个军团多个，军不有呢，饺子、枪是学不得。
2: 我没看这些了，这个鱼。

0: 다교시
1: 아마 다게임고 나 미게임하고 보는 맛이 정말 김지게 게임기다
0: 용아
2: 지자 다 지자랑 여기 얘긴다
1: 여기 얘기니까 쓰레 들려 아마 다도 없지 신승회
3: 잼바 지루라 내가르치 내 뚱케 지시 우주마게 아
1: 짜시비를 쉬다 들려 남아 없지 준시
4: 지자 말아 잼바
1: 같이 같이 같이 유 보는 맛이 럽중 없지 잼은 오유 마셔 아
0: 잼바 잔쯤이 녀시 추네자 마 추네자 아메라나 알고디오 아마저와 지레네 이로 춘댕 총게베마도 고대천주 마치아 응고
1: 아마 아마나 가스거래 아마랑 보광도 추부치 가도 니레마도 마사도 니 마르바 딜레 소소자가지 갈리시라 용마지 조인다 조인다 조인다

0: 아마.
1: 어.
0: 주적은 30일. 지만의 내 경기죠. 김산디 경고 마치 앞으로 봐.
1: 장롭촌 채우지 봐.
0: 아마 당아침 차 앞이. 어리, 네 보디라. 무사샤세 더보 언니기 레몬을 쓰고 입자. 현재 차기미도 세상에 콘스타 겐지샤비.
1: 가리 겐겨.

0: 루제탕아 외집제 되셔.
1: 제미. 로용배.
0: 제미. 수윤동에 걸렸어요. 좋아서. 아마 고다슬어.
2: 아마. 네 등기. 람사 칠머진의 용유. 아마 잘 숨대서. 네 선이라 괜찮을 듯이네. 랍자로죠.
1: 용아. 야주.
0: 다니. 부고 강시에 마대. 부디. 시시도 미시리샤. 상미직직하게 지나가리 예부 동사. 소스 뉴슈도 쓰던 것 삼지.
2: 아마. 당가 침 붙여 없어 봐. 돈도 아무랑 라고스는 그랬어.
1: 제미. 나 장가 아무지 네랑 소 거듭고. 나 견고 차존 장가 나 소연이 다 그러고. 장삼 돈다 다리 라머니 위인 나. 나 선보 대지네.
0: 와야 다지스 부디 로레미도. 제미. 좋아서 봐. 답자 로지 로지 없지라. 하고 숨네.
1: 칼라터간 차워샤유. 파치제 소슈. 독바마뉴 아응고.
2: 용아, 엄마, 나 죽인다. 어머니, 죽인다.

0: 다니 다니 네 무슨아 가서 갈 세빈데 준 네임이도
1: 다 보고 디 가봐라스 친구이나 야민 야민 나동 강이 너 발럽지 미체야 세도 저 규지
0: 지마 듭시 당주리 다니 게디나 전국에 상통도 맵지 유명해 성기
1: 딱은 제치고 제 부부디 강부 내부팀 제치 제제 경바다 안을 그 와용 우리 제아
0: 상승 제정 바리 지역을 스스로 유체 대유나 만서 같이 세면 이익 말아 봐 다들 개치시디 지역을 세야 말이 나누베 부부디니 라 다들 세야들이
2: 建国，建国，有事的，我来救了。
3: 不啦，能耽误多了。
2: 能耽误，俺念过的就对了。
3: 老师。
2: 啊。不啦，
3: 去不去的？
2: 建国，
3: 啦，
2: 上对的。
3: 老师。

0: 바바, 독선 직급에.
1: 시내로 용배 십시 고송아.
0: 탑치 님부 드려게 핑급에.
1: 현도 육주 민방부주게 대표주 등요리. 뒤미 자식당 사부차소나 아주난지 뒤간 수시 개배간 자나 변도 요리.
2: 소매균 퍼블리스.
0: 아차다 니스고리.
2: 뭐랑 근제도 섭질류도.
0: 섭질 맵시급에. 돈 사면 아무나 게 쇠브리. 네바베 아자다니로 소테나르 급제 레가스 테네 돈이요 마디 군제소디 미 잠마치 쳬르섬 쳬브리 아자마난 응우야네 아마랑게 삼 잠만드 땅르섬제 소테나 레가 쳬브리 체상 도보지 기브 추샤
2: 모란 메균 포야디 니 노바 차쇼 지송아
1: 와야 지스 니에슈 조조조 조치 조조 한비 장제드 조글로 레와
2: 뭐 중상 아이 없이

0: 아마 부럼 고디 사도 직도나 아무랑 그리동아 니가 부린다
1: 뭐 상계 신금 해봐 도르치요 니스키오
2: 아마 아마 아마 니 가가라 공시자지 돈도 진도 지겨위 겨 서도 서다
1: 공우 가셔지리 고고 수수 치고기 진예 장그나마 칸용스 치럽다 다게 지바
2: 용아 엄마 야 하고스 난다 먹어
3: 몰라
1: 춘풍
3: 몰라 너무 두고
1: 몰라 너무 민두 장게닝 집에 가면 제지 무이제 가르치가 가르치에서 아 아메 야 니 중에 아
4: 저 게체 니슈 니슈 쩡니 니슈 쩌시 니슈 쩌추 야 누르지 메스르도
5: 你无见过给阿妈看看了给阿信不是腾给多年天气不接触呀你那了光路有谁
6: 多年在光气当年没地呢你要光天看了给这三个人阿拉不给这三个三句阿唐的松花的姐出去等没吧
5: 谁呀咋
6: 唐上帝这些年有什么
7: 你说那喊啥？
0: 哦，喊啥？
6: 俺苏托老哥老一年打把两个中运，光腿把那些山上去，让俺爹你藏不掉眼啊！亲家，他不让我。
0: 媳妇，别穷钱了，用
6: 不起。俺我媳妇啥子？
0: 不客气，
6: 老实老实老实，让俺舅，虽新的年俺们都躺着不。
0: 大爷。咱们家差不多，咱们家能可把用着，主要是没干差不多。
1: 没洗差不多。
0: 主要是没洗不大。控制到二十多个。
1: 茉莉，你肯多几多个也好几个月，当年因你肯这事，俺们也好是吃不起我这啊。今夜腾多点这钱币，能俺们不到牛个日。
0: 上个干啥嘛？叔叔干有嘛的？难免没这不的，叫来干要了吧。好嘞，下面呢，俺见几个老情况，俺去也不去，一片钱偏通的好不嘞，张女士也不接不啦，今年给没得也不接东西吧？可是家伙们尽心嘞。

0: 기랑이 메당고 유메게 구유 아.
1: 감사합니다.
2: 초도슬로다.
1: 수비게유.
2: 어.
0: 미신련부 인자 체브지. 깜박역구리. 깜보.
2: 지스지스 감사합니다. 자, 여자녀 아. 네 집에 가자고. 데르신스게.
0: 차서 없어라시. 뭐네 기부시도. 아, 기부도. 爹, 爹影, 哦呀, 二凤, 让我呢婆们摇过去了一下, 你也让苏苏婆们冲出了这个月的, 今晚呢, 让你挪不赢的, 我,
2: 你见面挪不见不得的, 对的见面也看了你的行动啊,
0: 见面冲出了摇过去, 미라무군조체 장바부능신 흉창부체 객존큐는 시행마시 지만에 교구체디 워틴제체우시 내수디병안에 조아기부용시
2: 하고소
0: 기라니 흉지 참부지라 시계의 퉁구두가 응고
2: 아제 민남차소는 냐차랑 처체셔 장태인스니에디 장마르시에가시다니 카드제셔
0: 야, 대 부탁해.
3: 어구, 장이 씨는 예 밥에 쏘여주세.
1: 다가리, 상발라 디딜 캡치오리. 디로디, 만주소대 강바소로 집도 용박이 짜증 없지. 상매디 편토 말이, 제니 제토 말이, 미신이 용 말이 디래 유쇼럽스. 이내 장밥에 틴데승 요 말이. 디초난키용제 사다게 용박이 자디 녀싱드스브리 하 디링에디 장제에디 튼다니치 튼다 잠도 가르했으나 하 녀싱규 상튼다 가르유네 심나냐 녀치르바 심나냐지 아르춘 딩민동나 녀싱드 동장치시 옹어 튼다니베디 哼，那人等到这段，别的月前，爹你永远要骂的。上个等到电子云机，他就去过了，其实他就去通明东了，跟他的手牵着手走着吧，他们的用着龙不刚去的，上个现在人骂着。

0: Kyuksinga, Sim Jandin dear chas. Ago Jadikudu, Ye Babe, my guess you with Sonar Yungi.
1: Oh, Jean Babuchon Yang Abri, Sangme Puggy of Pata Tachibri, Lord Yena Jean Kapshirachuns. Ne Singu, Jean Simley, Nushu Chimboyori. He needs so I said. 진짜지 마르베. 그리 아마다 남의 반은 니즈 요리. 마주 잠은 남의 주무도 쓰는 용마리. 그리 소수간에 내둔 세역으로 봐. 시에마도랑 유역흥도 지기 대비는 담대 소수문 집 세역으로. 등도 소수 부글에 송접시 두고 마르바. 그제스 포조가 진인 봐.
0: 어구. 랑게 니스님나가 된다 잠을 하고 오기. 니스님을 시야죠.
1: 하. 지스, 지마, 심내 가르유네, 아체가쇼. 지마 기세 심부시라 도우도나, 상바베샤베 녀신티 동수동시다.
2: 아자, 년다, 가르게레.
3: 상바베 젠예다 기세대여리.
2: 나 가르던 구여래. 손모리, 다양한 게 제일 가지 봐. 니는 친구 체이다. 단들이 니는 아지. 니 가세 딩세다 인샤샤제랑 비교지. 랑저러치. 요요요요. 교스교.
1: 용아용아, 니 친초 친초. 나 죽인다. 니 친초. 상가 시에 다가리. 디랑 나지. 이네 샘쇼시. 제이. 상미잔디. 포초가 되시다. 다가라오지. 더도 매단제 더 든지리. 집이 세기배. 좋아서 갑자기
4: 영화.
1: 다가라오지. 다니, 예. 见다 기체비. 누부근저도 매장가 되라. 어디 차르친 누구에?
3: 차르친샤. 다니 하쿠기. 나 롱은에 교구시 구구도가.
1: 嘿，你也听闻那张了，没咱俩确实过得是那不幸福，谁都干。

0: 그냥 죽기 쉬워. 하고 쓰게. 글쎄 뭐지.
1: 建业, 建业, 过去的, 你也谈得让给过去, 让给俺俩过去的, 建业, 让给中国若干钱的用马的, 俺俩过去的, 建业,
0: 你让谢的, 让俺们在这天母尼斯里擦死, 让给中国母要打死你人,
2: 子, 俺子那蚊子, 子, 俺子那蚊子蚊药是吧?
0: 무이디 비주 다녀 마리 무이디지 마 니에 보고 랍샤 다녀 비주 다녀 다 니에랑 시야오 랑 니 마리
2: 니에 한대
0: 야싸 이게 쉬다

0: 아마 제도 쓴다. 아베 돈도 공수해서 가.
1: 말라 가봐도.
0: 사랑함네 다른 주기 보수를 친스.
1: 원의 신비 없이.
2: 啊，小姐，你过去一下，还请吗？哦，今年工资增加，端给工资的赵月在俺这里请不？
3: 你今年什么？什么话请不？
2: 阿妹请请坐。
3: 喂。

0: 민민도 가겠습니다.
1: 조준 다시 또 받아차시아니. 미지 키지 매분이 차 아용보.
0: 제상제. 언니게 순시대 배송례 한번 심으라. 인주제나 로주님 미상마 도구 제요. 이내 제고 도구 대표님입니다.
1: 다이니 예쁘디 베틀라스.
0: 아, 진짜 지스스. 몽우다. 대기네 팅망 무수와. 디랑은 요 제가 몽시오.
2: 그린다. 맞으다. 친구. 어. 아니, 님도 정기나 채송아 주게 아.
3: 맞어. 에이. 랑친사주는 강배 토트 소유. 니 세월 차우다지 강배나 처리기비.
2: 야디. 장강 탄다매 봐. 육쇼. 맞어. 롤린스 녀스쇼.
3: 레카르이네. 랑장 고된 화인 그래. 말에 클릭을 봐. 쇼.
2: 그냥 님도 좀 멤배.
3: 좀매.
2: 조시.
3: 돈도 쓰지.
2: 왜? 나 친구. 동무터 얘랑 아님도 최종가 조사디 주미셰디.
3: 그래.
2: 오늘 채는 알아니 정기나 좀 예선자. 장경아 장팜 통화 치료 전 삼치.
3: 도야 가려. 얘 봐봐. 가스네 처음으로.
2: 야야. 고다 고다. 고다 채. 장밥 처네. 장 아무다 비지 계시 돼요, 봐.
3: 아니, 아니 소환당담이도 호소지 같이 오래.
2: 야, 유진구, 얘는 무슨 재산이래? 김공은 아니 찬스기 없이 장경아 신대면 내년 삼시 동의. 이내 다들 찬스기 없사네 대동 아마 시야 그래. 장경님도 진초 우리 진초 없으리. 하지 소지 아무 중 아토 좀 누가.
3: 아무 중주 청사부리. 단대도 많이 하래.
2: 아무 중주 청네. 아마야 대 아무 중주 다 찾을 봐. 아 말이 제. 자마야게 영심해베
3: 여우식이
2: 영심이는 아토르 뭐지 아그제
3: 영아 도가 치고
2: 영아 영아 젠정 니저
3: 진 돈에 치그리 제마 토주 그래 니어세 동슈
2: 유진고 샤싱 경세 총아 이내라 년시 아야 소식 경진이 파티래 경유 장경 아마 셰프에 통화 머신에 지봐 말아 탑시유
3: 장인주 호스 토우유스 토시 가시니 봐 대마자 탑시유스 말 탑시 가르유
2: 간다 미일 가르스 유유다 대신 지봐
4: 봐라 나 쌤 수가 중에 뒤이
5: 영아 교시 타르 뭐 줘라 나 좀 놓으시라
2: 타르 뭐 줘라
4: 差不多得路子，不许是单吧？他因常查些事，但也刺激事。啊，人家说是去，俺年纪说话注意。呀，俺也跟着笑着。苍木说你让俺们人，谈到过来那名上面些多啊，让俺们的孙木林你们都特地让我爹姐去了这么些个亲不是的，但俺的过一天你们多。
5: 蝴蝶工作是这么着写的，你不忙着，工作还是去干钱没？人家还活着不？
2: 야, 디동은 세 되십시라 하지 봐. 군이게 단독 거래 나라 미망고체 가망고 선자. 니래 양 링심이나 상나 하자 챘어 삼시. 야야. 가리 씩씩씩씩씩씩 챘 하도. 니란 셰다 뉴셴예. 간단한 셈다 제사. 다리 이네 큰제 챘네. 상가 아멘 추도 챘니. 상 아마 대로 야오 세제. 나마당 톱치기. 지마도 손무린다 고고수수제 인즈민스 차가체나 아나 니파쇼 지마은 니부고래 미갑세급 탁쇼시
5: 장기니 아마 전시제 창수급주주이베
2: 할로 딘제스다메다 담카레데 기스틴데스다 수시엔유제 튼다드 장게 시행하교 샴부구나 겐고즈바 취디 장게 뎅고쇼
5: 니 럽가치나 참바아유나
2: 我们年前差不多是呗，年前特别有嘛是吧？今夜，俺俩你给阿妈三七七不打，啥人三不打，今晚俺俩你不过来三不打不行，俺们母丁前年嘛今年特别有嘛打，看到你让俺们去的三不打差。喂，去打，你出去打，去打去。爹，你我得叫他去嘛蹲打。
5: 卡嘞。
2: 俺俩嘛蹲打去。
1: 他一呢，那就年事凶事。接账去，除了木头皮呢，也没看出没就写个人。公司还是先对那写着，对男子们把东查不给怪我嘛。他说我那缺缺了没穷，见过个这么大姐同样名头，俺说我那怎么着该写吧？这么穷怎么了的？别家的妞妞没读过，见俺就说过的有账，谁答应着？对的。啊，对俺住的，让给我做老友，也没同比那看出没就写个人我。
0: 呀，开心嘛，人家开心。
1: 今年开拓吧，还是俺住的。
0: 咱给开拓吧，主编。
1: 叫是老舅，那可真是吃得呢。人家老妹子，俺们这还拉个什么车去要的？但叫是老舅，我讲。
0: 用啊用啊。
1: 呀，但老舅，俺注意的。
0: 有啊。
1: 注意注意。

0: 야, 조근이.
1: 인다, 인다.
2: 인다.
0: 인다.
2: 조근이 인다.
1: 아, 수레. 괜찮다.
2: 괜찮아.
1: 수레.
2: 우지.
1: 우지. 우지.
2: 에이? 그래도 네 주저 쓰 보통 아.
1: 아래 저 후라즈베.
2: 어, 아니.
1: 양도 양도.
2: 대인, 자녀 드린 년 지지네. 나라서 네가 간 녀치. 너 밀정 왔다.
1: 아, 제제제.
2: 야, 왜? 어, 텀대야 갈도. 간을 도가지.
1: 제제제. 쟤는 아님도 배다.
2: 저저 진짜 야시 따가져. 뭔가. 진짜다. 왜? 왜 소리? 고대의 황다니 어제 집에 가서지. 급도 껴라네 배지. 가래. 제도 와. 예예.
1: 알아 나가 고치야다. 엄마, 교수 마셔다. 마 태윤시다. 제 겨우 마르시다, 엄마.
2: 다니.
1: 그다. 계신 얘기로 이야기. 우리 제가 가서 거기.
2: 여기야. 네 저 후병시. 좋아.
3: 네 그도 켈린죠.
1: 아, 계속 하면 되겠니?
2: 어, 또 아디? 아디. 어, 캐마린의 계층 말이. 어, 네 저저 타딩군의 용자. 학삼 스메지 봐야. 기니 이제 좀 주시다. 봐.
1: 아디. 뭐? 채난 정마지.
2: 어, 아디.
1: 아직 부족해. 삼시 통기.
2: 맞다. 저
1: 괜히
2: 좀 주시 않고.
1: 계시 아,
2: 네 주시다. 남자 뒤 중지.
1: 고대 산지 일이.
2: 고대.
1: 이제 권자스다 기회.
2: 어, 계속 야고 쉬어줘. 네 저저 대학스스다. 대대 지그시.
1: 되다. 기스군이 문에 들고 있나? 말하니 미럽다. 그랬어 그래.
2: 그랬으니 사실 고라니 깊숨 다 걸다.
3: 민 갈 수 있나?
4: 호비어 수유. 호디의 빈자이.
3: 호비어. 디 코너티브지.
4: 코너티에 오마지. 고르디나가 미 란다 켜고지 총설을 캔과 침을 했어. 개자르 치도가. 집에.
3: 호비어. 된다 디 코너티브지. 계시란 된다 개면아 진지 봐.
4: 된다 예도 예. 범인지게 부궁아 수부들 강이 근제 유미 나 신뒤도
2: 아지랑 하지야. 장태인 장태인 장태인 과체다.
4: 예 겹다 미원이 요마.
2: 장태인
4: 你两个你给这样我这些的我让我心没吧给这卡笑的啊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枝米的蟹的金
0: 你怎么是你的啊？张天一，张天一，俺乐的。陈素云吧，俺素云吧是。大人，给钱嘛送啊？能打没多？哎呀，俺素云吧是。你给我塞上，俺素云吧是。都往你。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先，你

0: 할로입니다.
1: 간도 가든지 같이서.
0: 장애 팀씨.
1: 무인이 주고.
0: 된다디. 무인이래 양 여지. 마샤 암토스.
1: 자리 혼내 집에.
0: 아, 집이.
1: 나수이 미 셈에 봐.
0: 셈에.
1: 막 봐대 미 럼에 봐.
0: 럼에. 장애 뭘 없어 봐. 오지, 근데 잘 상 보지. 긴저 날 부귀비. 장치 좀 나마 부귀샤.
1: 네 하고 줘.
0: 왜? 장 감 못 중에.
1: 가야 가려래. 맞다 저거 김해 봐.
0: 야, 저 아이 와 줘. 긴저 날 부귀비. 장치 좀 아직 부귀비. 장 그러면 누구야? 아, 마신에 네 주딩 걸 단제 장치 좀 아직 다장 안 맹가 게빈다. 장우세나 장주저 아지디 오늘 미양 시림도 난갈 뱃자 아마 기지 도리니 제시에데스 장우이 많이 년도 스타무쇼 리데라 아마 미양 스토아 나 아무디 제시러 챘는 가라 주바야 뭐지 친구 딱다 장주저 아제 부기 부지 봐 오늘 니게 판설치 디네 공다 제라 기제 다가 정거
1: 가지스 조임이 피아도 조심. 라스무트 회비 니시그유. 다리든다데 라야스이. 전다 같이 전해 주리라. 계속 같이 전해 주리. 이네 전다 같이 전해 주 말라. 전해 주 말이.
0: 예. 윤진고. 장 하리메 코제. 니네 이제 시작하마. 장체도 마시베. 바파요. 지레 소구이베. 생애요 큰제 도움도. 喂，你来给写一单，你给写苦的啊！牛建国，你来给写一单写，活着没？喂，我从今天起，跟你是来客去，你在这下水切的啊！牛建国，让什么消息？让俺们这么多，你俺们的。妈，建业，不过的弟弟，差不多，住个一个，老妈求钱。
2: 예산바 부부대 명약 오시다고 섬기 춘레스다나 근제도 아
3: 용아 아무랑 다 지에다
2: 영아 쟤네장 교고 부귀 템들 오시다 응고
3: 엄마
2: 어
3: 부디 다오마 상콩 기브지 기뒤 차루지 최감 난리 샤오지 다단다 나는 우리 창무 좋아시야 차디에 창세 사오지 이니 티인 몸지 범인도 다지마 방소도 민도
2: 저모토 벨랑가 요마시 니타시 시당가 친구
4: 왕다니얼
5: 哦，我姑姑家，她的广州的姑姑家，姑姑家，操完了，出大差事嘛，真的出大差事嘛。
6: 你让谁没？你上完来了，啥事大事不是？
5: 我有啥子意思？还是你呢？看意思呢，你丢了少年去自由，还是上面呢？ 나가스네 광도를 시작하여지 야도 뒤도 보시네
6: 양호의 상대 잘라 대비기 너도 뒤도 보던 것이 쏘다
5: 야니 동네 진다시 공유 양호의 용하래
6: 제자장 니의 지마 진다 요나게 모자 침보시다 텐데 등로 님 지모진 제니 텐데 광망고도 제니 제사 주의
5: 林林，咱三路去当的，他那个人年纪了，年纪没不起，咱们我这不自己，年纪才不小了的，啊，没听真我忙了，昨晚听真我那生女来带不上去。

징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드밤 짐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골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지